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t keep those feelings inside, Dynamo Soup is here for you.
0: We'll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꾸덕꾸덕 100% understanding tune.
1: 꾸덕꾸덕 100% uplifting junior.
0: Welcome to Dynamo Soup.
2: Welcome, we have TNX's 대현의 진력의 스튜디오. 인사해줘요.
0: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0: 안녕하세요, 태현입니다.
3: Hi, Junior. Yes.
2: Hi.
3: I'm Junior.
2: 어, 두 분 오늘 음료사를 다른 데 갔다.
0: 음료사를?
2: 음료를 사러 다른 데 갔어.
0: 맞아요, 맞아요.
2: 그죠?
0: 준혁이가 사줬어요.
3: 사줬어요.
2: 오, 진짜요?
3: 네, 연습실에서 사줘가지고.
2: 오, that's so sweet. Okay, so normally they have different cups when they come into the studio, and I was like, did you guys go to a different place?
3: Yeah.
2: Apparently, Junyeok bought Taeyeon coffee today.
0: Right.
2: Yeah. 맞아요. Okay. 아까 준혁 씨 손 누구 손인지 다 알고 있었네요. 네,
0: 다 알 거예요 아마.
1: 아니 어떻게 알지?
2: 어떻게 알지? 뭐 어떻게 알지?
0: 저희를 잘 알더라고요. 진짜
2: 어,
0: 잘 알아요.
2: 그런 것 같아요.
0: 네.
2: 오케이. 태연 씨 머리가 엄청 길어진 것 같다고. 그쵸? 저도 그 느낌 되게 많이 받았어요.
0: 아, 머리 엄청 길어요 지금.
2: 그쵸?
0: 네.
2: 근데 스타일링을 좀 약간 좀 차분하게 하니까 오늘은 엄청 더, 길어 보여요.
0: 맞아요. 더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2: 네. 저는 오늘 태연 씨 머리를 보고, 이거는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있는 편이라서 그런데,
0: 네,
2: 원빈 씨가 처음 데뷔했을 때 그 원빈 씨가 드라마에 등장했을 때 그 머리가 있거든요.
0: 저 계란 맞습니다.
2: 그 아니 그 딱 그 그 그
3: 아, 네,
2: 장면
3: 알아요.
2: 그 장면 같아요.
0: 아 그래요?
2: 네, 어. 그 느낌이 나요.
3: 이게 약간
0: 감사합니다.
3: 이게 몇 년 되었지? 옛날에 되게 유행했던
2: 맞아요 머리 스타일이에요. 머리 스타일이 맞아요. 근데 어차피 어 요즘은 또 레트로가 유행이라서
3: 그렇죠.
2: 또. 어 정말 트렌디한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So yeah, Taeyeon's hair seems longer. Even he said he didn't cut it or didn't do anything else except it's just styled really like tame today, but yeah, he does remind me of when Wonbin made his first major screen debut here in Korea, like back in the 90s, and like that first scene that he comes out and he looks like so good looking. Taeyeon's kind of yeah, he's kind of that
0: appreciate it.
3: He looks like past back to the past.
2: Oh, back yeah, to the past. 맞아요. Mm-hmm.
3: Retro.
2: So, we've got our Daemonamu soup for today, and the weather is getting quite hotter before we jump into
0: right.
2: it. 날씨가 너무 더워요.
0: 요새 yeah. 이제 밤에도 덥더라고요.
3: 맞아요.
0: 원래 밤에는 좀 바람 불면서
2: 그쵸?
0: 그래도 괜찮았는데, 어제 현수랑 12시쯤 이제 헬스장 갔거든요. 밤 12시?
2: 네.
0: 와, 근데 원래 그때쯤이면 바람이 좀 부는데
3: 맞아요.
0: 아예 안 불더라고요. 너무 너, 덥던데요.
2: 진짜 문 열자마자 허! 해요.
3: Yeah, 네, really.
0: 놀라요. 진짜.
2: 진짜 허! 뭐지? 숨쉬기도 힘들고 진짜 열대야가 아 이 정도인가 싶어요.
3: 자외선이 되게 뜨거워요.
2: 맞아요.
0: 이렇게 아마 한 두 달간 계속 뜨거운
2: 그러니까
0: 일일 것
2: 임제,
0: 같은데.
2: 임제 초복인데 네. 오 내일이구나 초복이.
3: 맞아요. 내일
0: 맞아요 내일이에요.
2: 복날에 뭐 좀 챙겨 드세요 두 분?
0: 치킨.
3: 치킨.
2: 치킨.
0: 그래서 저는 이제 신경 쓰진 않았는데 어릴 때 이제 할머니께서 항상 챙겨주시긴 하셨어요.
3: 저는 막 챙기진 않는데 제가 워낙 치킨을 많이 먹어서 솔직히 초복날에도 그냥
2: 그러니까 복날인지 신경 안 쓰고 그냥
0: 맞아요.
2: 먹는다.
0: 근데
2: 오케이.
3: 마침
2: 복날일 경우가 많다.
0: 내일 마침 제가 점심에 닭도리탕 먹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복날이네요.
2: Okay, so he was. 맛있다. So both of them are chicken people. When because tomorrow's supposed to be our first hottest day, and we were talking about how hot it was. He said, Taeyeon said that he was. He went to the to the gym last night at around 12 a.m. With Hyunsu, and it was super hot. I was like, yeah, like literally you walk out the door these days and it's just like you can't breathe because yeah, that's how hot it is. Tomorrow is our first hottest day of the summer. Officially, it's called Chobok. And I asked him if they have anything particular. Taeyeon says he doesn't really like make a habit of making sure that he eats anything, but he tends to crave chicken. He was craving it anyway, so he's probably going to end up eating chicken, some type of chicken. His grandma used to always make him great foods for the hot days as well. Chunhyuk's the same. He loves chicken, and a lot of times it just so happens that he'll have chicken on a day that it
3: yeah.
2: is. So for any of you who did not know, tomorrow is... 초복. So make sure that you are keeping up with it as
0: yeah.
2: well. 복날입니다, 여러분.
1: 치킨 세일이에요.
0: 딱 드세요.
2: 꼭 닭 아니더라도 몸보신 될 만한 거는 꼭 드셔요.
0: 네. 그렇죠.
2: 저도 맞아요. 옛날에 친구 중에 한 명이 꼭 챙기는 친구가 있었는데 전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 그냥 더워 죽겠는데 그냥 집에나 있지 이랬었는데 네. 좀 복날이 다가오면 좀 기운이 없긴 해요. 그래서 왜 우리 지혜로운 조상님들이 네. 또 아, 이런 봉어 좀 챙겨 드시고 좀 이렇게 또 날짜까지 지정을 그렇죠. 해서 하셨는지
3: 이쯤 되면 이제 기운을 다 쓸게 한번 채워줘야 돼.
2: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So yeah, when I was younger, I used to not really feel it as well. But then as I'm getting older, I'm like, I kind of get why our ancestors used to do this. Because yeah, you kind of feel it around that era. Mm-hmm. So. We need to get into our Daenamo Soup, and Taeyeon and Jun, you're going to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e segment. So, yeah. let's dive into it. Taeyeon, take it away.
0: Yeah, part one, balance soup.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드실 때 밸런스 수업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two,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 stories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3: 네,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해 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 wi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2: Okay.
3: Yeah.
2: 자, 밸런스 soup, our balance soup, first story for today.
0: 네.
2: 태호 씨, please read it.
0: 밤 12시 넘는 건 기본이고 새벽에도 시도 때도 없이 릴스 공유나 웃긴 영상 링크 등을 자꾸 보내는 친구가 있어요. 너무 늦은 시간에 보내는 것도 그렇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친구가 보내주는 것들이 저는 하나도 안 웃기고 별로예요. 근데 제 성격이 싫은 소리를 못해서 여태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해야 친구의 릴스 공유 폭탄에서 해방될까요? What would you do if a friend kept sending you messages at all hours of the night? My friend does that. They send me reels or links to videos they think are funny. But we don't have the same sense of humor. I'm the type of person who hates uncomfortable situations. I don't know what to say or how to say it so that this friend stops.
3: 아, 이거 너무 공감된다.
2: 어? 죄송해요. 제가 그 친구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근데, 아 릴스 많이 보내신다.
2: 근데 저는 반응이 와야 보내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만약에 다 보내진 않고요. 예를 들자면 저는 우리 PD님한테 뭔가를 보내고 싶어요. 네. 그럼 강아지 관련된 걸 보낼 거예요. 저희 둘 다 강아지를 키우니까.
0: 네, 네, 그렇죠.
2: 그 외의 거는 PD님한테 안 보내요. 아무리 웃겨도 잘 안 보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의 성격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보내는 거지.
3: 아, 네, 그렇죠, 그렇죠.
2: 만약에 그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보내는데.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그거 있어요. 반응을 해주지 말거나. 반응을 하지 말거나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 정도면 뭐 정리되지 않을까요?
2: 반응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0: 네네.
3: 그래서 알람 꺼놨습니다. 그래서.
2: 저는 일단 알람 꺼놓은 건 기본이고.
3: 네, 알람 꺼놓고.
2: 저 SNS 알람 켜놓은 사람들 신기해요.
0: 그 계속 울리긴 하던데요.
2: 왜냐면 IG 같은 경우는 계속 울리니까 작은 것만 해도 울리니까. 네. 오, 저는 너무 피곤해서 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도 꺼놓는 편이라.
0: 그러니까 제 동생 이제 가끔 이렇게 같이 있으면 울리는데 진짜 자주 울리거든요.
2: 그래요.
0: 그거 어떻게 계속 그 견디는지 신기해요.
2: 그러니까 이거를 안, 그러니까 슬쩍 보기도 하지만 그냥 계속 그게 잉잉 울리는 네, 거라든지 띵띵띵 네, 네. 울리는 것도 이게 한두 번이 웃기지. 너무 피곤하던데요? 난 그래서 알람 꺼요. 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0: 그렇죠. 이거 뭐 그냥 리액트가 없으면 사실 그분도 그만하지 않을까.
2: 아 그리고 저거 있어요. 릴스는 그 사람만 알람 안 울리게 할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2: 네. DM으로
0: 그런 것도 있어요.
2: 개별 알람 안 울리는 게 있어요.
3: 한 명 한 명 알람 끄는 거.
2: 한 명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태현 씨한테 뭘 계속 보냈어요. 네. 제가 너무 많이 보내서 저를 그냥 따로 꺼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떠요. 나중에 이제 DM을 보거나 했을 때는 뉴로 뜨긴 뜨는데 네. 알림이 울리지 않고 옆에 이렇게 알람 표시가 이렇게 쨍 돼 있어요.
0: 그 카톡방으로 치면 그 카톡방 하나를
2: 하나를
0: 무음하는 거죠.
2: 그거랑 한 거랑 비슷해요. Yeah, so for DMs, mm-hmm. you can individually turn off the notifications for certain people that send you DMs. So yeah. just turn them off. If they don't get a reaction out of you, they're not going to send it.
3: I think so.
2: Yeah. 이거는 왜냐면 이건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우리 청취자분이
3: 착해서.
2: 좋아하는 줄 알고 보내는 걸 거예요.
3: 착해서 계속 반응해 주셔서.
2: 그럼 반응하지 마요.
0: 그러게 릴스를 보내는 의미가 뭘까?
2: 전 공감이에요.
3: 아 근데 맞아요. 저도 이해는 돼요. 공유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너무 무리성으로 보내면 이제 친구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2: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약에 태연 씨가 개인 계정이 있어서 근데 태연 씨가 이제 춤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관심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우연히 보다가 오 괜찮은 계정이 있는데 어 이거는 태연 씨가 좋아하겠다 그러면 그런 식인 거거든요.
0: 너무 좋죠.
2: 그러니까 약간 좀 공유 플러스 좀 공감. 맞아, 그러니까 거죠. 약간 웃긴 것도 이 정도의 농담은 이 친구는 보면 크크크 하겠다 싶어서 보내는 거라서 이 친구도 제가 봤을 때 그냥 반응해주기 때문에 하고 있어서
3: 저희는 뭐 약간 인간 SNS들이라 그냥 약간 아니 저희끼리 맨날 연습실에 같이 있으면 막 서로 웃긴 걸 찾아오면 그렇게 서로 보여주려고 아주 어떻게든 웃기려고 그냥
2: 아 약간 그런 식으로 아니,
3: 약간 그런 느낌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니까 그냥 이제 저희가 단순히 그냥 진짜 말로 전하는 것 뿐이지 뭐 매개체가 다른 것 뿐이지 사실 비슷한 심리 아닐까
2: Yeah, okay.
3: 생각.
2: So yeah, he feels that we all agree that the friend wants to send them because they think that you'll enjoy this. So if you don't react to it, then they're not going to send it. And apparently all the members like to bring different things that they save and then they show each other and they try to out laugh each other each every day when they see each other in the studio. Yeah. Junhyuk, what's your story?
3: Okay.
0: 지금을 약간 즐기셔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또 어떨지 모르니까.
2: 어, 맞아요. 맞아요.
3: 1년 정도 만난 여친과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전 여친 SNS 들어가 보면 게시물 배경음악이 저랑 헤어진 후로 계속 슬픈 노래들이에요.
2: Okay, one month.
3: 사실 여친이 먼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진 건데 혹시 저한테 미련이 남은 걸까요?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 노래가 좋아서 해둔 걸까요? 저는 그녀가 다시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싶긴 하거든요. I dated my ex for a year and it's been about a month since we've split. I recently went onto her SNS and found out she has a sad breakup song as her background music. She's the one who broke up with me. So does this mean she misses me? Does she regret our breakup? Should I reach out to her? Do you think she'd take me back?
0: 이거는 일단 이 남성분이 미련이 일단 남으셨는데.
2: 자,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0: 네.
2: 아름님 그냥 그 노래가 좋은 겁니다. 리노님, 보지 마세요.
0: 아 근데 이게
2: 와 우리 청취자분들 진짜 냉정하다.
0: 근데 이게 항상 여성분 저 사연만 오다가
2: 남자분이 들었어요.
0: 되게 약간 느낌 다르긴 하네요.
3: 새롭다.
2: 자 미나님 바꾸기 그냥 귀찮은 것 같은데요. 자 리노님 여자는 전 남친한테 미련 없는 거예요. Heslinda says don't overthink it.
0: 그렇다고 합니다.
3: 아 근데
2: 우리 여자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단칼로 얘기한 거 처음인 것 같은데요?
3: 아, 너무 단칼이신 분들 많은 것 같긴 한데 아 뭐 혹시 모르죠? 미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니까
2: Don't reach out. 아예 연락하지 마요. 아니야.
3: 아 근데 맞아요. 사실 저는 제외 반대파여서 제외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헤어지면 전 끝이라 생각해. 그래서 이별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것이고.
0: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분이 일단 미련이 좀 남았어요.
3: 아, 맞아요.
2: 아, 맞아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이별 당한 거잖아요.
3: 아 그렇죠.
2: 1년을 만났고 여자친구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고 근데 여자친구 지금 BGM이 슬픈 노래야.
3: 네, 슬픈이 BGM이 벌써 1년 막 이런 거.
0: 아니 일단 미련이 남을 거였으면 그때 잡았어야 해요.
2: 그렇죠.
0: 네.
3: 아 근데 저는 그건 있다 생각해요. 이게 헤어지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일단 헤어지자고

0: 하고 아이고 아우 목이 메이네 헤어지자고 하고 이제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딱 말해야 되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아, 저 얘만 애가 없는 것 같고 막.
1: 그래서 신중하게 이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후회할
0: 그죠. 근데
1: 거면
0: 저는 이렇게 될것 같아서 뭔가 그냥 제외 no no 연락. You know what I'm saying?
2: 아름님은 우리 청취자분한테 노래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래요.
0: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맞는 말이긴 해요.
1: 그렇다고 합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분. 사연 보내주신
2: 근데
1: 분
2: 진짜 이렇게
1: 슬프지만.
2: 단칼로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어.
1: 근데 원래 이게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잘 알고요.
0: 그쵸, 그쵸.
1: 남자의 마음은 남자가 잘 알기 때문에.
2: 네, 그거는 확실하긴 해요. 물론 많은 노래들도 나왔고 여자들이 이제 투덜댈 때는 연애를 하면서 헤어져 헤어져 헤어져를 좀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 있어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여자분들.
0: 와, 진짜.
2: 진짜 그러면
1: 물론
2: 안
1: 남자도
2: 되는데.
1: 있죠.
2: 근데
1: 그러면 안 돼요.
2: 진짜 투덜투덜 된다고 헤어지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는 거는 안 돼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차라리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1: 그렇죠.
2: 여자는 좀 남자분들이랑 다르게 우리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을 경우에는 거의 100이면 100, 한만 번을 이미 생각을 해보고 얘기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헤어지자고 할 때는. 그러니까 그 투정 부리는 그 헤어지자가 아닌
1: 네.
2: 정말 아니야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1: 마음을
2: 하고 마음의
1: 정리하신.
2: 정리를 하고 여자들은 말을 했을 때는 정말 이게 옛날에 끝난 거고 여자는 아마 최대한 이거를 수습을 하고 이기 위해서 끌고 온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러니까 어쩌면 1년을 사귀고 헤어진 지한달 정도 되셨으면 한 반년 차쯤부터 여자분이
1: 정리하셨다.
2: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조금 더이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기회도 줘보고 뭐 해보고 뭐 싸워보기도 하고 본인 딴에서는 해볼 거는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끝내자고 한 거였을 거예요. Okay, so yeah. 아름님은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당해봐서요. 아니요, 좋아요. 이런 리액션 좋습니다.
1: So
2: So our
1: sad.
2: listeners are apologizing for the reaction. Do not. But yeah, the if a girl says, and guys too, if they're the type of person who says, "Oh, let's break up by habit," then that's a problem. But for girls specifically, when we say we want to break up with somebody, there's probably a really big reason we said it first, and that means that we probably already had a lot of time to get ready for this particular period that we are going to be putting into the relationship. So I'm guessing that there was probably a build up to this, and just the guy was oblivious about it. But 아름님 더 좋은 사람 있을 거예요.
1: 그럼요.
2: 그리고 지민코님도 맞아요. 그거는 끝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자 이게 만약에 입장이 바뀐 거였으면 maybe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1: 근데 남성분들도 신중하게 그렇게 헤어지는 경우 많죠.
2: 그래요?
1: 그럼요.
0: 다 있죠.
2: Okay, so guys do take a chance and try to think over it before they break up, but we'll see.
0: 저는 응원합니다. 파이팅.
1: 인정.
0: 아니 뭐 진짜 그린 라이트 생각일 수도 있죠.
2: 아니에요. 일단은 그냥 노래 바꾸기 귀찮거나 아니면 그냥 노래 좋아서일 거예요. Don't give your hopes up.
0: 같이 단호박이 되죠.
2: 진짜 그냥 SNS가 요즘 좋으니까 예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SNS를 타시면서. Okay, we need to get into our official story.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1: 네.
2: 제가 미리
1: 아, 이거
2: 경고드릴게요.
1: 진짜 말씀드려야 돼요, 이거는.
2: 오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1: 아, 근데 오히려 또 아니실 수도 있어요.
2: 아닐 수 있을
1: 아니,
2: 것 같기도 해요.
1: 제가 일단 생각했을 때 저는 일단 굉장히 이게 조심을 해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오늘.
0: 아, 저는 이거 분노 게이지가 안 올라가는 사람이다. 저는 조금 살짝 약간 오케이.
2: 제 분노 게이지는
0: 네, 전
2: 이미 여기.
0: 이미 천장을
2: 저는 분노 게이지가
1: 저는 이미 이거 읽을 때 와, 라디오 나 조심해야겠다 하고 왔어요.
0: 아, 저는 이거 가치관이랑 좀 다르다 생각해서. 아무튼 뭐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2: 미나님은 또요? 또또또 또 네 맞아요. 또예요. 또예요. 우리 이거는... 지금 게이지가 또 올라갑니다 오늘.
1: 진짜.
2: 자 일단은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이제 분노 게이지 들어갈 거예요. So fam, you might get really upset later. So just a warning. In advance. Yeah. We have a TNX track before you guys get really upset. Perfect Danger is a song and our official story is coming up next.
1: 진짜 위험하다.

0: Are you ready?
1: Every day is K-pop.
2: Listen up.
3: Anytime and everywhere.
2: Arirang Radio.
3: Arirang Radio.
1: It's time for Anonymous Soup, and our question for today is, I think my girlfriend has an actual boyfriend disguised as a friend.
4: I don't know what to do. Am I having trust issues or if there really is something wrong?
1: Uh-oh. Taeyeon, did you get in a fight with your girlfriend again?
4: That guy friend of hers. I get that they're close. I even understand it, but this is too much. They talk to each other every day. They meet up on the weekends to go eat, watch a movie, and even go on cafe tours. If I question it, my girlfriend says, all friends do this, but I'm not sure who her boyfriend is anymore. You're him.
5: You're too busy, and it gives her a chance to meet up with that friend more. But still, she shouldn't do something that makes you uncomfortable. But are you sure they are just friends? Do you have any other evidence?
4: Evidence? Oh, it was my girlfriend's birthday recently. He bought her a designer handbag. And she accepted the gift like it was no big deal. I confronted her saying, I don't think friends give each other such expensive gifts. And she said, he's nice to everyone, not just me.
1: No. I think there's something fishy. One person giving another that big of a present is on. What's even more fishy is your girlfriend accepting it like it was nothing. I'd personally be very uncomfortable.
4: What's upsets me more is her guy friend knows her entire schedule and even the things that are going on with our relationship. When I voiced that I was uncomfortable, my girlfriend kept saying I have trust issues.
5: Oh, Hyung, I hate to say this, but I think they are hiding a relationship behind me. That guy friend is just waiting till he can swoop in and take your girlfriend.
1: I think I have to agree. This is wrong. You stated that you are comfortable, you are uncomfortable, and then your girlfriend is ignoring your feelings. I say, even if it leads to you breaking up, you need to have a long talk with her.
4: I guess so.
5: God damn.
1: Okay, so, Taeyeon, explain. 다시 한번 설명해 줘봐요.
4: 네. 여자친구가 남사친구와 매일 연락하고 마치 데이트 같은 코스를 밟으며 비싼 명품 선물까지 덥석 받는 데다 저랑 둘 사이의 모든 비밀과 일정까지 남사친구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의심이 왜 그렇게 많냐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제가 그녀의 남친인지 남사친인지 진짜 남친인지 헷갈릴 지경이라 너무 괴롭습니다 라는 사연. Our listener's girlfriend has a guy friend that acts more like an actual romantic partner than our listener who is the boyfriend. Our listener has stated he's uncomfortable, but the girlfriend is ignoring this and insists that our listener has trust issues.
1: 이게 남사친, 여사친 이 관계도 문제지만 전 이 여자친구분이 계속 아니라고 우기는 그 자체가 내가 청취자분이 불편하대잖아요. 그럼 들어줘야지.
5: 자, 이 심리가 뭔지 정확히 한마디로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너도 좋아. 근데 나는 너만큼 남사친도 좋아라고 하는 거랑 지금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1: 오케이. So Junhyuk thinks that the girl saying I like you but I also like my guy friend as well and I can't give up both and so that's why she's doing it. Okay, we need 처방곡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저거 투표도 하니까. 자, 처방곡 뭐 갖고 왔어요?
4: 저는 블락비 선배님 했어 안 했어를 골라왔는데 이게 가사가요. 가사가 뭐냐면 내가 너 그렇게 하지 말랬지.
1: 네.
4: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1: 네,
4: 네. 이런 내용이에요.
1: 네네네. 네.
4: 가사를 보시면 이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1: Okay. 네. So he Taeyeon brought Block B's track of 했어 안 했어. Did you or did you not? And the lyrics are saying the reason why he chose this because it kind of paints out the exact story that's here. But it's more of like I told you not to. So like, didn't I tell you not to do that? And then the girlfriend keeps repeating it. So it's pretty much from the guy's perspective as well. Okay, Junyoung, what song did you bring?
5: 아 저는 원래 다른 곡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수위 조절을 못해서 그런지 제목 그 밴당에서 네, 새로운 곡을 하나 얼른 처방했는데 그냥 딱 읽고 딱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와 진짜 돌아버리겠다. 그래서 TNX의 아 진짜
1: 아 진짜 for real.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So he chose that. He said that he chose a track but it was just a little too intense. So he was able to switch it for us for TNX's 아 진짜 for real.
4: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I got massive. Huge massive.
5: 아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약간 남사친 여사친 네, 관련 내용이잖아요.
1: 오케이, okay. 맞아요. 이거 남자친구, 여자친구 뭘 갖고 왔네 또?
5: 예, yeah, 그래서 뭘 갖고 왔어요? 또 준비를 했어요. Okay. 자, 내 애인 어디까지 허용 가능해? 여기 이제 1단계부터 저 무슨 살인 단계까지가 준비돼 있거든요.
1: 오케이, okay, 자 1단계 읽어줘봐요.
5: 오케이, okay, 1단계 대학 모임, 동창회 등 전체 모임에 내 애인이 가는 거.
1: 오케이, okay. 태연, you okay?
0: Yeah.
1: 준영, you okay?
5: 괜찮아요. 말 많이
1: okay,
5: 좀,
1: 네. So the first level in this, what can, what you allow your significant other to participate with there are like guy friends or girlfriends there. The first one is any type of like alumni get together or like a big get together for friends. Okay, everybody's, yeah. everybody, 우리 청취자분들도 1단계 괜찮아요?
0: 함께 괜찮아요? 하시죠.
1: 1단계 괜찮아요? 자, 2단계.
5: Okay, yeah. 2단계는 이성 친구랑 단둘이 카페.
1: Okay, going to a cafe with that guy friend, girlfriend. Cafe, 태훈.
0: 저한테 말만 해주면 상관없습니다.
1: Okay, yeah. If they yeah. if they tell them, it's fine.
5: 저도 저한테 okay. 말만 해주면.
1: Okay, as long as we know, it's fine. 카페는 it's okay. So 카페 여러분은요, 카페는 괜찮아요? 2단계? 2단계? Okay, number 3.
0: 나 정신 못 차리겠는데.
5: Okay, 3단계. 이성 친구랑 단둘이 영화. 근데 술 없는 만남.
0: 영화. 굳이.
1: 근데 와, 이게 그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건 괜찮아. 예, 제가 공포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만약에
0: 공포 영화요.
1: 네, 공포 영화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공포 영화를 안 좋아한다.
0: 네네.
1: 근데 내 애인은 너무 좋아해. 내 여사친이나 남사친이 좋아해 그거를.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걸로 좀 약간 취미가 둘이 비슷해. 근데 새로운 영화가 나와서 둘이 보러 가기로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괜찮은데 내가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신작이 네네, 나왔는데 네네, 우선순위가 내가 아닌
0: 아, 그거는...
1: 여사친 남사친일 경우에는 좀 화가 날 것 같아서
0: 그럼요.
1: 3단계는 조금
0: 약간 애매하긴 해요.
1: 약간 애매해요.
0: 저도 근데 뭐 약간
1: 약간 케바케였을 것 같아서
0: 케이스타라 저도 오케이 하는 게 있어서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5: 전 안 돼요.
1: 오케이. 준혁은 벌써 다 아웃.
5: 장난. 단둘이 준혁. 단둘이 절대 안 되지. 아니 만약에 뭐 약간 3명, 4명. 이렇게 다 같이 야, 그럼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진짜 친구들끼리 막 다 같이 보러 가는 거면 뭐 이렇게 막 남녀 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면 말만 해 주면 아 그냥 오케이 할 것 같은데 단둘이는 좀
1: 아, 왜냐면 일단 오히려 공포는 안 된대. 아, 그래요? 네,
0: 공포는 안 돼요.
1: 아, 그렇구나.
5: 일단은 영화관 어둡잖아요.
0: 그럴 거면 그리고 혼자 보러 가야지. 왜요?
1: 아~ 네.
5: 어둡고 팝콘 오케이, 먹다가 오케이, 오케이. 딱 손 터치 들어가면 이제
0: 팝콘을 왜요? 뭐 아무튼 예.
1: Okay, so for me and Taeyeon, like movies, it's like a case by case situation. Eh, anything can go. Junyoung's already stopping there, but there's a lot of our listeners who say no to level 3 too. Okay, level 4. 4단계.
5: 아 이거부터는 사실 말이 안 된다 사실. 이성 친구랑 단둘이 술. 아 단둘이 술.
0: 이게 근데 이게 저도 이것도 케이스 딱 달라요.
1: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5: 그러니까 이게
0: 완전 이제 술집 혹은 뭐 이자카야. 이렇게 그냥 그런데 가서 둘이 마시는 거는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오히려 장소가 좀 그렇고
0: 네, 오히려 근데 뭐 편의점 뭐 사는 데가 비슷해서 근처에 잠깐 본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얘기만 해주면 사실 크게 괜찮을 것 같아요.
5: 저는
1: 그러니까 저는 말만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0: 저도 얘기만 해주면 상관없어요. 네.
5: 저도 케이스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오히려 약간 뭔가 밥을 먹는데 둘이 약간 막 진짜 술집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밥을 먹다가 뭐 예를 들어서 삼계탕집에서 밥을 먹어요. 먹는데
1: 소주 한잔 했다 뭐 이런 거
5: 근데 거기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아 이건 소주 한 병은 못 참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말만 해주면 아 나 삼계탕 먹는데 너무 맛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는 오빠랑 아니면 아는 남자친구랑 먹는데 아 소주 딱 몇 잔만 할게 딱 그 정도 선이면 괜찮아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아는 진짜 믿을만한 남사친
0: 왜 둘이 밥을 먹는데?
5: 너무 늦은 시간 아니면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일단 내 허영범이는 어디까지나 낮이나 밤 늦은 밤 전. 전 밤 제가 생각하는 림이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1: Okay, okay, okay. So pretty much everybody is like a case by case situation. Junhyuk's a little bit more specific when it comes to, you know, like there's a time frame that he feels if they go past that, that's a big no. But if it's like a natural thing, like they went to eat, but then like they ended up having a few drinks with, you know, the food or whatnot. Taeyeon says, like, if it's more, not like actually, like, you know, we're going to go to like a bar or something like that. It's more of like, you know, we're in the neighborhood, you know, you kind of just were meeting up like really casually and they just had something to say. Okay, 우리 일단은 4단계까지는 통화.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은 이미 3, 4에서는 no 하긴 했지만 자, 5단계.
5: 이제 5단계. 사실 근데 5단계가 거의 6단계로 바로 넘어옵니다. 왜냐면 6단계가 이성 친구랑 단둘이 술 똑같은 거라서. 아, 대신에 오케이. 이제 12시에는 집 가기로 약속함이라고 돼 있어서.
1: Oh, then that's fine.
5: 야, 6단계, 4단계는 okay. 똑같은 걸로 빼고 5단계. Okay. 이성 포함된 전체 모임에서의 1박 2일 여행.
0: 저는 괜찮아요.
1: 나.
5: 나. 저 안 돼요.
0: 진짜요?
5: 전 안 돼요. 전 1박 2일 여행.
1: 우리 방송이지? 아, no.
0: 아니,
1: 전... 잠깐만, 분노 게이지가 갑자기.
0: 모임인데?
1: 아니야, 안 돼.
5: 아, 안 돼요.
1: 아, 1박 2일 안 돼요.
5: 이성 포함된 전체 모임 절대 안 돼요.
1: No.
5: 여행은 무슨 여행 하늘나라 여행 가고 싶어?
0: 이게 전체 그러니까 단체인데도
5: 아니 근데 단체여도 모르죠.
1: 어
0: 저는 괜찮아요.

0: 아니에요.
1: 저희도 아니 근데 그렇게 근데 약간 거기서 저희도 지구촌 단체긴 해요. 지구촌 지구촌 단체 중에 사람들이 어. 이렇게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하고 하는 거지만.
0: 어 근데 많은 청취자분들은 또 오히려 이 다 같이는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중간 중간에 있었던 것들은 안 괜찮았는데 오히려 이거는 괜찮으신 청취자분들이 있어요.
2: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단 둘은 그러니까 무슨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0: 오케이.
2: 성사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0: 오케이.
2: 근데 단체는 그러니까 어쨌든 다 같이 하는 부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래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0: 오케이. 네. So he Taeyeon is saying that he understands why the listeners, a lot of them are saying that it's okay. It's because when it's just the two of you, there's reasons to be worried. But when it's a group of people, it shouldn't be something that would bother you. In the voting at the moment, as we're looking at more, 우리 잠깐 쳐요. Block B's 했어 안 했어 is getting 38%. 아 진짜 TNX is getting 62%.
1: Mm-hmm.
0: Okay. 자, 또 뭐 있어요?
3: 나 우리 노래 좋습니다.
1: 자 이제 분노 단계입니다.
0: 아, 자 분노 단계.
1: 이성 친구랑 1박 2일 우정
2: 이런 게 안 돼요. 장난하나?
0: 아니야.
1: 아 어, 이거는 뭐 이건
0: 일단
1: 뭐.
0: 이걸 허락을 받는 것도 웃긴 거고.
2: 그러니까요.
0: 어 안 돼.
1: 미친 거죠.
0: 아니야. No, so the friend and the your significant other going on a one night two day trip now.
2: 장난하나?
1: 근데 이성 친구 단둘이랑은 안 했어요.
2: 그러니까 이게 그 단둘이란 얘기지.
0: 오케이. Okay. 뭐 있어요?
1: 네, 마지막이 살인 단계인데.
0: 아 살인 아 진실적으로 살인 단계라고 써 있어요?
1: 네.
0: 어. Okay, we have a deadly level.
1: Yeah, deadly level. 전 애인과의 술자리. 근데 괄호치고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함. Yeah. 이건 뭐
2: 이별하시죠 그냥?
1: 아니 이건 뭐
2: 이건 안 되지.
1: 아 이건 뭐 그냥 이건 딱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0: 이거를 허락을 받겠다고 한 인간이 더
2: 그러니까
0: 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Wait, so that last one was that they drinking with an ex?
1: Wow.
0: Asking permission in general is the lulu to start off with.
2: 무슨 생각인 거야?
0: 그러니까 무슨 생각인 거지?
1: 야, 쉽지 않다.
2: 일단 저는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코멘트를 달지 않겠습니다.
1: 좋다.
0: 자, 일단 우리 청취자분은 어, 지금 남사친이 문제예요.
1: 그렇죠.
0: 남사친. 지금 남자친구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이 남자분이시고
2: 그렇죠, 그렇죠.
0: 여자친구분의 남사친 때문에 이제 힘들어 네. 하시고 계시는데
2: 네, 네, 네. 그렇죠.
1: 자, 이 모든 게 굳이예요. 둘이 매일 연락하는 거 기본 이것도 너무 굳이고 주말마다 밥 먹고 영화 보고 이건 정말 더 굳이고 카페 투어 정말 더 굳이고
0: 그러니까 연락을 연락 같은 경우는 습관이라고 칩시다.
1: 그래요.
0: 그래. 습관이고 만약에 남사친 쪽에서 먼저 계속 연락이 오고 그냥 여자친구분이 계속 답장을 한다고 쳤을 때
2: 네.
0: 그냥 습관이라고 칩시다. 그것까지는 솔직히 불편하다고 표현을 했었으면 여자친구분이 어느 정도 개선을 해주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 안 했다는 것도 일단은 여자친구분 경고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 데이트스러운 코스들.
2: 왜? 그니까요. 지금 주말마다래요.
0: 그니까 주말마다.
2: Weekend.
0: 그 다음에, 그래서 한 단계 더? 돈을 모아서 명품을 산 게 아니라, 그 남사친이 명품을 단독적으로 사줬대.
2: 아니, 뭐, 사실 선물이야. 그니까 뭐가, 그니까 선물은 어쨌든 받는 사람 입장에선, 그러니까 그거랑
0: 아니, 뭐, 그쵸,
2: 서비스랑
0: 그쵸, 그쵸.
2: 똑같아요.
0: 그쵸, 아닌데,
2: 식당 서비스도.
0: 어쨌든, 근데 남사친 자체가, 뭐,
1: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싫을 것 같아요.
2: 아 당연히 나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친구 입장에서 다 싫어 이 모든 게 다
0: 네,
2: 싫어.
0: 다 싫죠.
2: 근데 굳이 그 중에 이해를 해보자면 선물까지는 그래 뭐 정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모든 정황들이 그냥 단순 정성이 아니라 연애를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1: 아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2: 나를 왜 만나?
1: 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자분이 정말 너무 괘씸한 게 아니 일단은 뭐 오케이. 모든 걸 다 정말 만번 양보해서 그냥 이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냥 스타일이라고 칩시다.
2: 헤어져요 그냥.
1: 근데 거기서 남자친구가 불편하다고 표현했잖아요.
2: 그러니까.
1: 근데 거기다 대고 왜 이렇게 쪼잔하게 만드냐 의심 왜 이렇게 쪼잔하냐
2: 그러니까.
1: 의심이 많냐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2: oh my God, this is gaslighting.
1: That's not love.
0: 맞아요.
1: That's gaslighting.
0: 맞아요. Wow. Okay, so both of them are agreeing that the fact that right now, and I agree too, the girlfriend, there's a lot of red flags right now, and one of the biggest reasons is you made it very clear that you are uncomfortable, and she's like, why are you acting like this? Like, there's nothing going on. So there's a big problem there. You still have to continue to vote for the perspective.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We have our 대남 soup today, and Taeyeon's gonna tell us what our listener is going through. Taeyeon 씨, 우리 청취자분이 오늘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요약 좀 해주세요.
5: 네, 정말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청취자분의 여자친구분께서 바람을 피고 계십니다.
4: 네. 아예 그냥 바람으로 몰아붙이는구나.
6: 오늘 약간 최초인 것 같아요.
4: 그냥 우리 다 거의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은.
6: 아니 약간 이제 그걸 원래 보통 사연을 보면 저희가 이제 아무리 막 의견이 갈리고 해도 어쨌든 뭔가 이래서 이랬을 수도 있고 저래서 저랬을 수도 있다 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이제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사연은 사실 저희 다 만장일치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헤어지세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자친구 이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알아서 자멸하시고, 남자친구분이 솔직히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4: Okay, so yeah, there's a boyfriend who's our listener, and then the guy friend who's acting like another boyfriend. And Taeyeon says like, yeah, she's just cheating.
6: Yeah, she's cheating.
4: Yeah. Junhyuk agrees with it. Normally, like, just for argument's sake, you know, the members try to think of different aspects of the story, but nah, everybody agrees today that even the listeners are just like, nah, she's pretty much just cheating.
5: 처음으로 남자분 사연이 온 것 같아요, 제 기억에.
6: 맞아, 맞아.
5: 그래서 와,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사연을 읽는데.
6: Oh my god.
5: 이게
4: 좀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So yeah, 네. he

0: An artist's portfolio holds years of dedication, but to see the true depth, you have to look behind the lens. Today on The Curation, we're exploring the life, inspirations, and hidden stories of musicians through the personal photos they have selected just for us. And yes, everybody, joining us in the studio today, we have an incredible talent. My goodness, Sui of Candy Shop, welcome to the Archive! The Archive 오신 거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Candy Shop Sui입니다.
0: That is Sui of Candy Shop joining us today. 잘 오셨습니다.
1: 네, 너무 반갑습니다.
0: Welcome to the Archive. 저희 리스너분들이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Our listeners have been waiting for you. Indeed,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모두가 신나신 것 같아요.
1: Oh.
0: Our 청취자, our listeners are very, very happy today. We can see 만두생, 와 진짜 너무 예쁘시다라는 지금 말씀도 하고 계시고요. We also have a Sui Ove saying 오늘 완전 주사위 6의 미모다.
1: Oh.
0: Saying her appearance rate today is like 11 of 10. Looking great.
1: Thank you.
0: 제가 조금 이미 서운한 댓글이 좀 올라왔는데 그 일부 너무 우중충했는데 갑자기 스튜디오가 밝아졌다고.
1: 어머. 아, 너무하셨다. 잠시만요. 너무하셨다.
0: One of our listeners like, you know, the first hour it was kind of gloomy in the room, but right now it's brightening up.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I will have to admit and agree to that. 자, 저희 오늘 방송에 카메라가 세 대가 있습니다, 수인님.
1: 네.
0: 저희 이 메인 카메라가 이쪽에 하나가 있고요.
1: 네.
0: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메라가 바로 저기 앞에 있습니다.
1: 음흠.
0: 그리고 세 번째가 하이라이트인데요.
1: 네.
0: 저희 방송 PD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하신
1: 네,
0: 클로즈업
1: 기대해,
0: 카메라 갑니다. 3, 2, and 1! So that is the main camera that we're gonna use today. 오늘 준비된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까
1: 네.
0: 제가 열심히 아름답게 담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I'll try my best to capture the best side of her today. 저희가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
1: 어 맞아요.
0: 기억나세요 혹시?
1: Not, 아 죄송해요.
0: It's not. Okay, 에,
1: 아 뭐, 네. 방금도 저희 처음 아닌 거 이제 같이. 근데 그때는 이제 다 같이 왔지만
0: 그쵸,
1: 오늘은
0: 그쵸,
1: 혼자 와가지고.
0: It's not our first time meeting because I had a chance to interview them about 2 years ago. 한 2년 된 것 같아요 거의.
1: 맞아요. 저희가 아마 데뷔 때쯤 왔었어가지고.
0: 데뷔 직후에 한번 인터뷰했던 걸 기억하는. 그때도 에너지가 너무 좋았던 걸 기억을 하고 있고
1: 네.
0: 그 후에도 곡을 너무 많이 내셔가지고 잘 듣고. 있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I'm so dying to know what she's been up to because I interviewed her right after their debut about 2 years ago and they probably went through a lots of ups and downs here and there. But before jumping into those details, 하지만 디테일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한번 그 수인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좀 취합해왔습니다.
1: 네.
0: We have collected a lot of these facts, fun facts online. 이걸 하나, 하나하나씩 체크해보면서 맞는
1: 네.
0: 건 맞다, 틀린 거는 에이 아니다 더 이상 이렇게
1: 아,
0: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Okay, fact-checking corner, here we go, everybody.
1: Let's go.
0: Starting off with her given name. 자, 주어진 그 본명이시죠.
1: 네.
0: 조수이, 맞나요?
1: 맞습니다.
0: Bingo, 본명이에요?
1: 네, 본명 조수이가 맞습니다.
0: What? That's her birth name. Given name, 수이. 되게 흔하지 않은 이름 같은데?
1: 어, 전혀 흔하지 않는 이름이라고 다들 주변에서
0: 네.
1: 그러시고요. 수이라는 게 좀
0: 네.
1: 다들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막 수미? 막 수희? 아, 이러셔가지고
0: 진짜?
1: 항상 막 소개할 때 저는 네. 수이예요. 이러면서,
0: 아, 수이예요. 아, 손가락까지 이렇게?
1: 네, 이렇게.
0: That's actually quite adorable. It's a very uncommon name here in Korea. 수이. 보통 수아 이렇게도 많이
1: 어,
0: 하고
1: 맞아요.
0: 하는데 어, 수이는 저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1: 진짜요?
0: 전 당연히 무대명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1: 아니, 본명이었어요.
0: Oh, good. That's her given name, everyone. I thought it was a stage name, too. 자, 생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 맞습니다.
0: Her birthday is a very special day here in Korea. 8월 15일생, 맞나요?
1: 맞습니다.
0: August 15th, 광복절. 와우, 와우, 와우. 조만간이네요.
1: 맞아요. 곧 생일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0: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지금.
1: 네,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0: 다시 오셔야겠네요. 한 달 후에. 아, She must come back 네. for a birthday party.
1: 어, 좋아요. 생일 기념으로 또 불러주시는 거죠.
0: 그런 거겠죠, 그런 거겠죠. 미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Happy birthday in advance. Very cool. 그 뜻은
1: you.
0: 저희 청취자분들도 8월 15일 날, 물론 광복절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마지막쯤에 한번 수인님 그 SNS 가가지고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댓글 남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아요.
0: 저희 청취자분께서 기억 바로 하겠다고 saying our listeners are saying they'll definitely remember her birthday, August 15th indeed. 자, MBTI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1: 네.
0: ESFJ 맞나요?
1: 맞습니다.
0: 오케이, ESFJ.
1: 저는 MBTI가 네. 검사를 해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더라고요.
0: 진짜요? 네.
1: 그냥 뭔가 아 오늘 이번에 좀 MBTI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검사를 다시 하면 똑같은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완전 그냥 ESFJ 자체.

0: 약간 본 투비.
1: 네.
2: 그렇죠. Okay, she has taken multiple tests, MBTI tests, but every single time, everybody, it came out as ESFJ. Indeed, born to be ESFJ. Okay, 그 뜻은 오늘 이야기가 참 다양하게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ESFJ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들인 것 같아서
1: 네.
2: Looking forward to it. 자 취미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1: 네.
2: 저희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취미가
1: 네.
2: 먹방 시청 그리고 정리정돈 및
1: 네.
2: 청소다 이게 맞나요?
1: 맞긴 한데 요즘에 먹방 시청을 잘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바뀌었어요.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많이 보거든요. 드라마
2: 네.
1: 시청을 약간 취미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Okay, so back in the days, her hobbies included watching mukbangs, organizing and cleaning, but she says she has not been watching a lot of mukbangs lately, but instead dramas.
1: 맞아요.
2: 최근에 드라마 좀 재밌게 보신 거 있어요? Any fun dramas you watched recently?
1: 그 도깨비가
2: 네.
1: 이번에 10주년이 됐다고
2: 아,
1: 그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2: 네.
1: 그걸 보고 이제 도깨비를 다시 정주행을 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추천드릴게요.
2: 오케이, okay. so K-드라마 홍보까지 네. 훌륭하십니다. The drama that she really enjoyed watching lately is 도깨비 Goblin, everyone. Because they recently had this new program celebrating their 10th year anniversary for 도깨비 itself, starring 공유 김고은. Right?
1: 맞아요.
2: 이동욱 선배님까지.
1: 원더풀
2: 드라마. She says you gotta go and check it out. Very, very cool. 날 음식을 먹는 것을 싫어한다. 나 되어 있습니다.
1: 맞아요.
2: 진짜요?
1: 제가 날 것을 못 먹어가지고.
2: 아, 진짜?
1: 그래서 회나 약간 육회 이런 거를 안 좋아하고 안 먹어요.
2: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1: 네.
2: She is not into raw food. So raw fish, raw meat, none of those is hers. 그럼 최애 음식이 뭐예요? What's your favorite food?
1: 최애 음식.
2: 네.
1: 요즘엔 떡볶이?
2: 떡볶이.
1: 매운 게 너무 좋더라고요.
2: She's into spicy rice cake nowadays. 떡볶이 and 네 떡볶이 너무 맛있죠, 솔직히.
1: 맞아요. 떡볶이는 안 질리더라고요.
2: she's like, you'll never get sick and tired of 떡볶이. 진짜 맛있긴 합니다, 진짜로.
1: 맞아요.
2: 저희 청취자분께서 혹시 그 날 것을 싫어한 이유가 식감 때문인가요? 라고 올라왔습니다.
1: 식감 때문에도 있고
2: 네.
1: 제가 근데 맛을 못 느껴가지고 무맛이더라고요. 무맛 뭔가 맛이
2: 네.
1: 있으면 좀 먹어볼 수 있겠는데 식감도 약간 찔겅찔겅하고 약간 젤리를 씹는 건지 이게
2: 개인적으로 취향이 맞지 않는다.
1: 네, 약간
2: okay.
1: 좀 잘 맞지 않는다.
2: One of our listeners was asking for the reason why she's not into raw food, and she says she can't really get the taste of these raw food, like raw fish, raw meat, and also she doesn't really enjoy that gummy texture of these raw food.
0: 또 나중에 또 취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제가 회를 너무 좋아합니다라 하실 수도 있어요.
1: 아 요즘 육회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2: Maybe in the future preference will change. 몇 가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1: 네.
2: 이게 저는 좀 궁금했어요. 찾아보니까 스스로를 회피형이라고 말한다.
1: 아 근데 요즘에
2: 네.
1: 약간 회피형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약간 의견도 잘 못 내고
2: 네.
1: 약간 멤버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항상 뒤에서 약간 그래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2: 네.
1: 약간 회피형일수록 뭔가 자신의 의견을 잘 못 내가지고 약간 좀 살아가는데 좀 힘듦이 있더라고요.
2: 아,
1: 그래서 그... 좀 헤쳐나가고 있어요. 회피형을 지금.
2: 아 요즘에는?
1: 네.
2: 아 이전에 회피형의 수인 없다 이제?
1: 없어요. 이제는 이제 회피형 없습니다.
2: 아 멋지십니다. 업그레이드는
1: 네.
2: 거죠 오히려
1: 좀 업그레이드했어요.
2: Okay. She self-identified herself long time ago as the avoidant type, meaning whenever in a group situation or something, she was not the one raising hands and pitching opinions and all that. She was more of the submissive side. But she says recently she thought it would be a better self-assessment that she can do if she can ever bring up some ideas and also become a little bit more vocal. And she calls this an upgrade. Looking forward to it. 기대됩니다. 진짜로 기대됩니다.
1: 네.
2: 그 멤버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좀 뭐랄까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분위기가
1: 네.
2: 좀 어때요? 이렇게 좀 다 같이 막 의견을 막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느낌이에요?
1: 저희는 우선
2: 네.
1: 의견이 되게 많은 그룹이어가지고
2: 네.
1: 서로 막 이 의견 어떠냐, 저 의견 어떠냐 이러면서 다수결로 결국 그게 의견이 되긴 하는데
2: 네.
1: 되게 의견을 잘 내는 그룹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가만히 있진 않으니 있을 수 없으니까

0: 항상 물어봐요 멤버들. 그 너는 좀 말 좀 해봐 말 좀 회피하지 말고. 아, 네. 그래서 약간 조금씩 그거를 이제 헤쳐나가면서 의견도 내고. 그래서 좀 회피형이 아닌 것 같긴 한데.
1: 오케이. 오늘 저녁은 떡볶이를 먹어야 한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0: 어 그럼요. 떡볶이.
2: So asking about the group atmosphere, the vibe, she is saying the members are very good at pitching ideas. So she did not want to lose. So she's also starting to pitch her ideas. And I'm saying maybe you should be the one choosing dinner menu as 떡볶이 spicy rice cake. That'd be super cool. 자, 지금 저희가 한 얘기는 진짜로 그냥 약간 캐칭업도 하면서 아이스브레이킹 하는 느낌의 코너였고 네. 저희 본격적인 코너에 네. 한번 들어봐보려 합니다. 이제는 진짜로 수희님의 인생을 깊이 파헤쳐보는 탐구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2: It's going to be the official corner coming up right now, everybody. It is called The Curation.
1: 말이 말 그대로 큐레이션입니다.
0: 큐레이션.
1: 수희님의 인생을 사진 세 장으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0: 어, 맞아요.
1: 그 사진 세 장을 저희가 전시회장에 걸려있는 예술품이라 생각을 하고 수희님이 직접 네. 내 작품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컨셉입니다. 준비되셨죠?
0: 그럼요.
2: Okay, she's like, I'm so ready for this. She has three photos that she chose out for us today.
1: 저도 확인을 지금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굉장히 미학적입니다.
2: I love the first photo that we're going to show you right now. 바로 준비해 가볼까요?
0: 네.
1: Okay, 준비되셨죠?
0: 준비됐습니다.
2: She's ready. Okay, everybody. She's going to be the docent for this exhibition. Here goes. Piece number one, three, two, and one. 뽀로롱. 와우. 자, 사진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이 사진은 저희 이제 그 데뷔곡 국걸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 이제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뉴욕에서 촬영을 했어요.
1: 데뷔 뮤직비디오를.
0: 데뷔 뮤직비디오.
1: 와우.
0: 처음에 그 뮤직비디오를 찍는 거를 이미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뉴욕까지 찍어서 약간 되게 특별한 추억이라고 네. 생각했었고 그때 딱 저 때가 티저 사진이랑 뮤비랑 다 찍었을 때여가지고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철이었거든요. 뉴욕 지하철.
1: 네.
0: 거기서 이제 찍었던 사진. Okay.
1: Awesome. 되게 특별한 사진이네요.
0: 맞아요.
2: The first photo that she just brought up today, everybody, was a still cut from her music video filming site. And this is in New York City, everybody. She says a very special photo for her being able to travel to New York filming this music video. And that was a subway station.
1: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하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거의 잠도 못 자면서 촬영을 했었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밥도 막 아침에 시리얼이랑 이런 거 먹고 해가지고 되게 뭔가 재밌었어요. 되게 특별했고 멤버들끼리 이제 해외여행인데 해외여행은 같지 않고 좀 힘들었지만 네. 되게 재밌는 기억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전 다시 한번 또 뉴욕을 가보고 싶어요.
1: 그 후에 아직은
0: 네, 한 번도 다시 못
1: 가셔야겠네요.
0: 아, 다시 또 가셔야겠네요. 나가서 이제 또 저 좋은 추억들 남겨야죠.
2: 네. Okay. She's telling us about like how everything that happened in New York, she can remember them clearly. Being sleep deprived at the time, thinking of it as a traveling schedule, but turns out it's of course not very similar to traveling because she's working over there. So a lot of pressure indeed. In the morning, eating cereals before going to these music video filming sites and all that. I'm asking, did you have a chance to go back and revisit NYC? And she hasn't yet. So hopefully they'll be able to fly back and try out something new in New York City.
1: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또 교복이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형 교복입니다.
0: 실제로 제가 다니는 학교 교복이었어가지고
1: 진짜요?
0: 약간 저희 컨셉이 서로 다른 그 학교에서 모였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각자 자기 교복을 입고 네. 뮤직비디오를 찍었었어요.
2: Okay, the uniform that she is wearing in this photo is her actual school, high school uniform. And the concept of the first song's music video was all these students from different schools, members gathering together. And that's why they used this uniform.
1: 뉴욕과 한국 고등학교 교복이어서인지 뭔가 독특해요.
0: 맞아요.
1: 그 반전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있네요. 그 대비되는 매력이 분명하게.
2: 네. I love that contrasting charm. Very cool. 그 수희님 아주 어릴 때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은데.
0: 네. 아주 어릴 때.
2: 제가 듣기로는 원래는 아이돌이 꿈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0: 어 맞아요. 저는 아이돌이 완전 저의 꿈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2: 오히려 미술 쪽에 재능을 보였다고.
0: 어 맞아요. 저는 네. 초등학생부터 그림을 좋아해서 이제 예중을 준비를 했었어가지고 아~ 저는 완전 대학교도 미술 쪽으로 가고 싶었고 이제 장래 희망도 완전 디자이너가 아, 꿈이었거든요. 진짜요? 완전 확고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아이돌이라는 꿈을 새롭게 가지게 돼가지고 도전을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2: 이 아이돌의 꿈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잘하신 결정인 것 같지만 네. 디자이너로서의 꿈이 절대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약간 취미로 네. 같이 해도 되는 네, 충분히, 그런 거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네. 가끔씩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2: Okay. So as a child, she was actually very into drawing everybody. And becoming an idol group member or becoming an idol itself, a celebrity, wasn't really her priority as a child. She attended all these like arts academy and all that, preparing to get into arts middle school, which is very prestigious, by the way. But she says she ended up taking this idol group route and she's doing very well. But I'm saying, you know, you can also work on becoming a designer in the far future. And she's saying she's currently drawing just as a hobby out of, you know, her own interest.
1: 그림 그리는 거 너무 기대돼요. 궁금합니다. 얼마나 네.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실지.
0: 그래서 네. 약간 제가 이제 그리면은 그래도 이제 버블 같은데 이제 캔더들 볼 수 네. 있게 이제 보여드리기도 하고 제가 또 작헌을 그림 그리는 작헌을 또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댓글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렸었어요.
1: 아 진짜요?
0: 팬분들께 아, 그림을 진짜? 직접 그려가지고 이제 새해 맞이로 제가 아마 달력 그림을 그렸었었어요.
2: 달력 네. 그림을
0: 완전 제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2: 그거를 또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이따가.
0: 네.
2: Okay. She is saying she actually drew for these like merch out there, and she did like random draw to gift it to her fans and all that. And she's actively using her drawing skills as a product for special event and products for candy shop, which is so cool.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0: 어, 네, 그.
2: We can definitely check it out later on. Okay, we're gonna do so.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Very cool, very cool. 그렇게 해서
0: 네.
2: 그 실제로 예중도 준비를 하셨고
0: 네.
2: 그 당시에는 막 아카데미에서 미술학원에서 12시간도 보낼 정도로
0: 맞아요.
2: 너무 좋아하셨다고 그림 그리는 걸.
0: 미술이 기본적으로 4시간이 기본 시간이어가지고 이제 네. 준비를 하려면 이제 12시간의 미술학원에서 항상 있었어요.
2: Wow. At the time, she would spend 12 hours a day at the academy, everybody. That's how much she was dedicated into arts, more like fine arts. 보니까 뭐 아크릴 그림도 하시고
0: 맞아요.
2: 수채화도 하시고 맞아요. 스케칭도 하시고
0: 맞아요.
2: She was into acrylic, sketching, and watercolor. 솔직히 그 중에
0: 네.
2: 뭐가 제일 좋으세요? What do you enjoy the most?
0: 원래는 이제 연필로 그리는 소묘를 좋아했었는데
2: 네.
0: 근데 그게 약간 되게 많이 묻어요 이런데 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그릴 수 있는 아크릴을 요즘에는 많이 그려요. 아크릴이
2: 그렇구나.
0: 되게 접근하기 쉬워가지고
2: 그건 말리는데 시간 좀 걸리지 않아요?
0: 오,
2: 아닌가?
0: 네, 좀 걸려요.
2: 그렇죠.
0: 아크릴.
2: 오케이, 좀 아는 척 좀 해봤습니다.
0: 잘하시는데요?
2: 그림 정말 못 그리지만 아는 척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her favorite type of art is design, drawing, sketching itself, but it really leaves a lot of mess on her hand. So instead, what she does nowadays is to focus a little bit more on acrylics because it's much more accessible and convenient, she says. 장인님께서 미술로 장관상도 받은 걸로 아는데라고 하십니다.
0: 오.
2: She has won prestigious awards. 이거 맞아요?
0: 맞아요. 제가 그때 네. 한 중학생 때 그 포스터 그리기에 1등을 했었어가지고
2: 아, 진짜요?
0: 네, 그때 상 받으러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Okay, there was this like a poster drawing competition in which she won the grand award. 너무 궁금해요. 아 이따가 노래 나갈 때 한번 그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We'll have to ask her to draw something for us very soon during the song break. Okay, 그렇게 해서 미술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 네. 해오셨고
0: 네.
2: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춤에 빠지셨다라는
0: 맞아요.
2: 얘기를 들었습니다. We've heard that suddenly, out of the blue, you suddenly fell in love with dancing. 이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0: 춤은 제가 원래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약간 댄스 동아리 완전
2: 아~
0: 약간 주장, 약간 리더.
2: 아, 진짜요?
0: 그래서 okay. 댄스 동아리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춤추고 이런 걸 좋아하면서 그냥 미술을 집중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K-pop 듣는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냥 집에서도 이제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혼자 뭐 춤추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댄스가 취미였어요. 그래서 취미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2: She says back in school, earlier days, everyone, she was also taking part in dance clubs. And guess what? She was the leader of the dance club. And that's why she was doing it as a hobby while focusing on all these arts and fine arts. But later on, that actually developed into her actual interest in dancing.
1: 그렇게 해서 아마도 제 느낌에는 그렇게 하면서 K-pop 음악에 더 빠지게 되셨고
0: 맞아요.
1: 오디션도 보게 되고
0: 맞아요.
1: 그 오디션을 직접 보러 가셨어요?
0: 오디션을 이제 학원에서 연합 오디션을 봐가지고 연합 오디션을 보면 이제 많은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 오셔서 보시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캐스팅을 된 케이스입니다.
1: 와, 근데 캐스팅이 지금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무려 15개에 달하는 기획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0: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때
1: 많이 붙으셨죠 지금 보니까.
0: 아 그때 학원에서 네. 선생님이 많이 붙었다고 거의 1등이었어요.
1: 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마음을 먹으시면 해내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0: 맞아요. 그래도 너무 많이 붙었어가지고 너무 감사해.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이렇게 브레이브라는 곳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2: Okay, and she is saying as she was attending Dance Academy, there was this group United Audition in which all the agencies come together for like a day of auditioning. And on that day, she got accepted to 15 different agencies, everyone, 15. And she says she felt very, very happy and she feels grateful that she was able to meet the current agency.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캔디샵으로 멋지게
0: 맞습니다.
2: 데뷔를 하신 거잖아요.
0: 네.
1: 이쯤에서 저희가 노래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오,
2: I
0: 좋아요.
2: I think we should take a listen to a song.
1: 첫 번째 이 사진과 어울리는 곡으로 골라주신 곡이죠. Good Girl.
0: Good Girl.
1: 어떤 곡인지 설명 짧게 부탁드립니다.
0: 네. 저희의 데뷔곡이 저 이제 데뷔곡 굿걸이라는 곡이고요. 이제 데뷔곡 굿걸.
1: 네.
0: 곡 속에 저희 미니 1집 뭐지더라?
1: 타이틀
0: 타이틀곡
1: 긴장하셨죠?
0: 제가 곡 속에 담당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갑자기스럽게 와가지고
1: 이런 매력이 또 신선하게 당할 겁니다.
0: 갑자기 막 리더니요 보고 싶고 막 그러네요. 제 담당이 안 써가지고
1: 죄송합니다. This is a wonderful debut track of their debut album, everybody. And she just kind of blanked out because it's usually not her part in introducing this song. 저희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너무 귀엽다고. She was just calling out on her leader, saying I miss my leader so bad. And that is a charm of Sui. 그게 수희님의 진짜 본연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And this all began with the debut track coming from Candy Shop, everybody. This is Good Girl.

0: And there it was, everybody. That was Good Girl by Candy Shop. That is their debut track.
1: 맞습니다.
0: 그 요즘에 심지어 유행하는 그런 드릴 비트가 여기 있었어요, 이미.
1: 어, 진짜요?
0: 네, 맞아요. 쿵쿵쿵쿵쿵쿵쿵. 그 너무 신선하게 다가오네요, 갑자기.
1: 아, 그 아 무슨 장르였는데 까먹었어요.
0: 나중에 리더 언니 오시면 또 도와주실 테니까 좋습니다. That was a great debut track, wasn't it? Again, you're tuning in to the archive or Tuesday second hour corner, the curation with Sui of Candy Shop. Stephanie says, love the song.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 말씀하시고요. Everyone saying good, good, good, good, good pop. Good. 이렇게 노래해 주시고 계십니다. Awesome. 오키도키, 이제 바로 저희 파트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네.
0: 준비되셨죠?
1: 네.
0: Part 2, the second image for today's The Curation Exhibition. 3, 2, and 1. 빠라롱. 자, 이게 이제 공지 사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사진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동크라이 미니 2집으로 컴백했을 때 이제 그 음악 방송을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더 쇼라는 음악 방송 앞 그 대기실 앞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저희가 동크라이를 이제 국걸 활동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를 해서 이제 되게 바쁘게 되게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음악 방송인데 바쁘면서도 재밌었었어가지고 이제 저 이 사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0: Okay, so that is a photo that they took behind the scene during their promotion of the song Don't Cry by Candy Shop. This followed soon after their debut track, which was Good Girl Once Again. She says she was very busy at the time, but had a lot of fun promoting the song. 그 예전에는 활동 주기가 뭐 한 3, 4주 막 이랬잖아요.
1: 네.
0: 요즘엔 좀 많이 줄어들었다 들었어요. 근데 그 활동을 할 때 잠을 좀 주무시는 편이에요? 어떠셨어요? 돌이켜보면?
1: 저는 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닌가? 약간 잠보다 약간 밥인가?
0: 아, 밸런스 게임 가볼까요? 밥이냐 아, 잠이냐?
1: 아 밥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0: If she had to choose between food and sleep, she would go for food, she says.
1: 그래도 이제 차 이동 시간 있으니까 거기서 맨날 이제 잘 자고 이동 약간 좀 짬짬이 잤던 것 같아요.
0: Okay, she's saying she was trying her best to take like power naps whenever they were moving from one spot to another during their promotion period. Because as you all know, promotion period is hectic. 굉장히 바쁘잖아요.
1: 네.
0: 진짜 바쁠 때는 막 드라이 리허설하고 샵 갔다가 본방 직전 라디오 하나 또 하고 오고 막 이런
1: 맞아요.
0: 경우들
1: 네.
0: 너무 힘들지 않나.
1: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또 그때 미성년자들이 좀 많아서 학교를 다녔어가지고
0: 아, 진짜요?
1: 이제 저희는 이제 드라이 리허설을 하고 학교를 이제 갔다가
0: 아,
1: 다시 이렇게 와서 샵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어요.
0: 네. Okay, she was telling us during this promotion, some of the members were already attending school. So what they had to do is to go for dry rehearsal like 6 a.m. and then go to school and then go to the shop salon to get hair makeup and then go to the live show late in the evening.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1: 네.
0: 진짜로.
1: 조금 힘들었지만 재밌었습니다.
0: Okay, she says it was very tough but very fun at the time. 지금 돌이켜보면 약간 그때가 진짜 재밌잖아요.
1: 맞아요.
0: 진짜 잘 생각해보면.
1: 약간 되게 추억도 많고 멤버들끼리 네 그때로 돌아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이제 앞으로 또 하셔야 되니까.
1: 아, 그렇죠.
0: Yeah. She's saying tough but filled with great memories. Many more promotion to come. So wishing her all the best. 자, 캔디샵 너무나도 활동 잘하고 있고 또 팬분들도 많이 있는 거 알지만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1: 네.
0: 캔디샵 이름의 뜻이 좀 궁금합니다. 소개를 해주시면 아, 좋을 것 같은데.
1: 네. 저희 캔디샵은 이제 청춘을 잡고 그리자라는 이제 캐치 앤 드로우 유스를 이제 간추려서 캔디샵 네.
0: 약자로.
1: 약자로.
0: Okay, so for those of you who are discovering the team Candy Shop for the first time, the name Candy is actually an acronym for Catch and Draw Youth. 거기다 샵을 붙인 거죠.
1: 맞아요. 샵의 합성어.
0: Okay, and then they would add on shop, so it became Candy Shop. 제가 2년 전에 인터뷰할 때 기억한 바로는 캔디샵이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처음에 띠용 했었다는 기억이 나요.
1: 네, 캔디샵.
0: 초반에, 처음에.
1: 맞아요. 네. 처음에 대표님이 딱 너희는 캔디샵이다 라고 하셨을 때 에? 캔디샵이요? 캔디샵?
0: 네.
1: 네, 약간... 솔직히 약간 흔하잖아요. 캔디샵이라는
0: 그럴 수 있죠.
1: 말이 되게 그러고 이제 너무 확 꽂히는 이름이어가지고 약간 뭔가 생소하게 더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2: 근데 대부분 모든 팀을 다 물어봐도 초반에 그런 명 들어왔을 때 아 너무 좋아요 이런 팀이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1: 맞아요. 약간
2: 다들 어? 어?
1: 맞아요. 약간 다 어?
2: 처음엔 그런데 나중에 또 이게 정이 들고 하면
1: 맞아요. 이제 듣다 보니까 없죠. 캔디샵 좀 귀여운 것 같고
2: 귀엽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뜻이 좋잖아요. Catch and draw you.
1: 어, 맞아요.
2: I remember 2 years ago during our previous interview, the members were kind of shocked when they first heard of their group name Candy Shop. And I was asking her, is this true? And she's saying, at first, they thought it was kind of a powerful name with a very strong kick, so they were kind of confused at first. But later on, during promotion and all that, currently they love the name, and it's a very striking name that many people will remember. 분명한 건 오늘 청취 중인 모든 분들께서는 캔디샵을 기억하실 겁니다.
1: Oh.
2: All the listeners tuning into our show today will remember Candy Shop, and of course, Sui of Candy Shop. 수희님이
1: yes.
2: 충분히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리더 언니 찾으실 때부터. I'm pretty sure Sui is leaving a very strong mark on our listeners today. Very cool. 그 대표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네.
2: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1: 네, 용감한 형제 대표님. Mm-hmm. 유명하시죠.
2: Their executive producer is 용감한 형제들. The Brave Sound, as you guys all know. Very, very much of a star producer. 그 스타 프로듀서의 산하로 데뷔를 한다는 게
1: 네.
2: 압박감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1: 제가 딱 들어왔을 때 브레이브걸스 선배님들이 너무 네. 잘 되신 상황이어가지고 너무 기대가 되고 근데 오히려 약간 좀 더 그 곡을 제가 받았을 때 잘해야 되니까 좀 되게 긴장도 되고 어떻게 해야 잘 이 곡을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희 캔디샵으로서 좀 잘 이제 저희 색깔로 만들어내면서 그래도 잘 보여드린 것 같아서 참 만족스럽습니다.
2: Okay. I'm asking, wasn't there like quite a pressure to be debuting under a star producer in which their senior in the same label was actually Brave Girls and they were doing so well at the time of Candy Shop's debut. So she had a lot of pressure, but they were trying their best to reinterpret like all the debut track and everything to bring out the best charm that the members held as Candy Shop. And yeah, she says that it was a very successful promotion Indeed. Candy Shop, Brave Girls와는 분명히 다른 매력이 있다고 느껴져요. 분명하게. And 아마도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흐뭇하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대표님이 많이 애정해 주신다고. 사랑합니다, 대표님.
2: She's sending a thank you message, a lovely message to her executive producer. Very cool. 자, 이쯤에서 저희 바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2: We're gonna jump straight to part 3. 자, 완전히 새로운 느낌의 사진입니다.
1: 맞습니다.
2: It's a totally different vibe of a photo that she prepared for us today. 보여드릴게요. 3, 2, and 1.
1: 와우,
2: 엄청 화사합니다.
1: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2: 어딘가요, 저희가?
1: 여기는 저희 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2: 네, that is a photo that she took at the salon.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진인가요?
1: 이제 저희가 이제 팁토라는 곡을 컴백하고 이제 공백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행사도 다니고 이제 위문 열차도 되게 많이 다니면서 네. 저희가 이제 커버도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요즘 좀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2: 네.
1: 그래서 이제 좀 시원한 노래로 커버해 보자 해서 이제 키스 오브 라이프 선배님의 스티키를 좀 준비했었거든요.
2: 네.
1: 이제 딱 그때 보여드렸던 착장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근데 또 저희 곡과는 새로운 느낌의 곡이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2: Okay, so that is a photo taken at her salon, everyone. Look at that. That is the outfit she wore for an event in which they were visiting all these military camps for a visiting promotion. And at the time, because it was so sticky and hot, they decided to cover a song called Sticky by Kiss of Life. And it's a totally contrasting charm from Candy Shop's original tunes. But many of the fans loved it, and that was the exact outfit that she was wearing at the latest promotion. She wanted to bring it in today. 저희 Fast Benchmark 님께서 so bright and so white, 너무 밝고 너무 하얗고 너무 예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We have Cutie Coco saying, I love this outfit so much. The camera you use is so good. 카메라에 정말 그 미모가 너무 잘 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 Thank you.
2: Yes, indeed. 그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수희님은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뭐 그림도 잘 그리시고
1: 네.
2: 뭐 춤, 노래 뭐 당연히 다 되는 것 같고
1: 네.
2: 그 외에도 해보고 싶은 게 또 있어요? Are there anything you want to try in the future?
1: 저는 또 새롭게 연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2: 연기요?
1: 네, 생각 있습니다.
2: Okay, she really wants to try acting. 근데 그 프로필이
1: 네.
2: 연기 배우의 프로필 느껴지긴 합니다.
1: 아 진짜요?
2: Yeah, you can so see the actor in her. 혹시 뭐 연기 레슨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 하고 계세요?
1: 아 저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배우 그 방송 연기를 좀 배우고 있어가지고.
2: Okay, she's taking acting lessons. Meaning, very soon we might see her on the big screen. 언젠가 또 큰 스크린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1: 아 그럼 너무 너무 감사하죠.
2: 나중에 막 그 연말 연예대상 이런 거 가시면서 저희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 그러면 당연히 여기 또 나오죠.
2: She's like, if she ever makes it big for like year-end awards, and I'm like, please don't forget us. And she's like, of course not. Well, I'll come back to join us in the studio. Stephanie님께서 하이틴 드라마 여주감이시라고. Saying you're like the female lead actress kind of vibe for a high-teen drama. Looking forward to it indeed. 자, 최근에 되게 재밌는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1: 네.
2: We learned of a very interesting news. Your group was appointed as the official public relations ambassador for 성남수정 police station. 성남수정 경찰서의 공식 네. 홍보대사로 이쪽이 되셨답니다.
1: 맞아요.
2: Congratulations.
1: 감사합니다.
2: Congratulations. That is so cool. 이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가능한 거죠?
1: 저희가 네.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홍보대사로 이제 위촉이 되어가지고 위촉식을 네. 다녀왔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솔직히 경찰서에 가볼 일이 없잖아요.
2: 많이 없죠, 그렇죠.
1: 그래서 처음 갔을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정장을 이제 다 입고 가는데 네. 너무 약간 되게 다들 금엄하시고 조용하신데 이제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캔디자입니다 하는데 너무 좀 밝게 하기도 조금 약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차분하게 이제 그냥 위촉을 같이 했는데 너무 근데 약간 생각보다 막 너무 무섭게 막 금엄하게 해주시진 않았고 되게 분위기 되게 밝게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가서 막 홍보 영상도 찍고
2: 너무
1: 그런 일을 언제 또 해보겠어요. 홍보를
2: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1: 아 근데 경찰서에 이렇게 가가지고 언제 또 해봤겠어요. 그래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 이제 잘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2: Okay, so she's saying thankfully they were appointed as the public relations ambassador for a police station. At first, they were a little bit frozen because obviously going to a police station is not the most common thing. And they were all dressed formally and they were all walking in. But thankfully, everyone there, they were so welcoming and they were warming up. And it was a great place and a great event in which they were taking all these promotional videos and taking photos and all that. Was a wonderful experience, she says. 분명히 또 선한 영향력으로 확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1: 네.
2: It'll be a lot of positive influence, social impact, I would have to say. Very cool, very cool. 자, 저희가 디아카이브에 오시면 부탁드려야 네. 하는 게 꼭 하나가 있습니다.
1: 오.
2: 그 확인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막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친구를 만나면 밥 먹고 네. 영화도 보고 하고 마지막에 가기 전에 꼭 내 컷 사진을 찍잖아요.
1: 맞아요.
2: 아시죠?
1: 네컷 사진. 네.
2: You know, it's a trend in Korea when you meet your friends. The last thing you do at the end of the day is to take that four-cut photo all together. 저희 아카이브에도
1: 네.
2: 그 사진관이 있습니다.
1: 어디요?
2: We have our very own original four-cut photo booth. 이거를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It's a build-up for this photo booth session. 저희가

0: 20 seconds, everybody. Here we go. 자, 두 번째 사진 갑니다. 3, 2, and 1. 세 번째 사진 가겠습니다. 3, 2, and 1. 자, 마지막 하나 갑니다. 3, 2, and 1. There it is. Bravo, bravo. 아니, 제가 지금 봤는데 너무 예쁘게 잘 잡혔습니다.
1: 아, 진짜요? 아니, 갑자기 막 렌즈가 빠질 것 같아가지고 좀 당황했잖아요.
0: She's like, as she was taking the photo, her contacts were about to fall off. 아니, 그 수인님, 아, 이렇게 매력이 많으신데 아, 지금까지 아, 저희가 미리 보셨어야 되네요.
1: 아, 아닙니다.
0: She has so much incredible charm. 그... 재밌으세요, 되게.
1: 아, 진짜요?
0: She's very charming and funny. Our listeners are loving it too. 자, 이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1: 벌써요?
0: 시간 진짜 빠르죠.
1: 와.
0: Time flew. We're about to end the show. 슬프신 거예요, 지금?
1: 네.
0: She's making a sad face. She's like, it's already done.
1: 진짜 빠르다,
0: 저희가
1: 시간이.
0: 곡을 다 듣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금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네. 아마 저희 그 팬분들 팬칭 있죠, 애칭이.
1: 네, 저희 캔더.
0: Candor is the name of the fan. 캔더님들은 분명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뭐 기대할 수 있는 계획이나 뭐 네. 발매 계획, 공연 계획 또는 뭐 앞으로 뭐 콘텐츠 계획. 앞으로 기대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공개해 주시는 게 있으면 네.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1: 앞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거부터 저희가 이제 25일에 오션월드에서 공연을 하려고 하거든요. 워터파크! 오션월드에서 이제 저희가 워터파크에서 공연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이제 저희 곡으로 이제 또 시원하게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이제 캔더 여러분들과 이제 팬분들이 오셔서 많이 많이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앨범 준비도 열심히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캔더를 너무 보고 싶어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Awesome, awesome. So two things we can look forward to. Starting off with the one that's coming up right now. On the 25th, everyone, there is this ocean something park. It's like a water park. And Candy Shop will be holding a summer concert over there. It's going to be a live performance. She's asking the fans and everyone to come out and join them at Ocean Something Water Park. And they're also currently working on an album all together at the company. So make sure to look forward to it. And if you can, please come over to their account, socials, everyone. Follow them, send your love and support. Leave some comments because that will mean the world. And this is obviously coming from all the artists out there. Your comments and your likes really mean everything. Everything.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아마 오늘 수인님 보시고 입덕하신 걸로 느껴지고요.
1: Oh.
0: I can tell that many of our listeners have fallen in love with Sui's charm. 자,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미리 또 생일 축하드리고요.
1: 오, 감사합니다.
0: Happy birthday in advance. 저희 지금 리스너분께서 문 걸어 잠그라고 못 나가시게.
1: 저요?
0: Our listeners are saying, lock the door that she, so that she won't be leaving. 저도 그러고 싶다만, 저 다음번에 모시면 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Today's final tune, 오늘의 마지막 곡이죠. Don't cry.
1: Don't cry.
0: 한번 소개.
1: Don't cry. 아,
0: Don't cry 소개하실까요?
1: 네. 아, Don't cry는 저희 미니 2집 타이틀곡으로 이제 시원한 여름 바다가 생각이 나는 노래입니다.
0: Beautiful. 네. Wow, she successfully introduced the song.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1: 딱 지금 시기가 잘 맞는 노래인 것 같아요. Don't
0: okay.
1: cry.
0: Perfect. Summer playlist에 들어가면 딱 좋을 곡이겠네요.
1: 맞아요.
0: The final tune for today, everybody, will be the song called Don't Cry by Candy Shop. I asked her to introduce it. She just said this is a title track of their second mini album. Perfect summer ocean playlist tune, everybody. 7월, 8월쯤에 아마 여름 휴가 많이 가시니까
1: 네.
0: 가실 때 뭐 강릉 가는 길이나 또 부산 네. 가는 길이나 들으면 딱 좋지 않을까?
1: 드라이브 송으로 추천드릴게요.
0: She says it's a perfect drive playlist, everybody. That's gonna be the final tune. 같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따가 1, 2, 3, 바이바이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오, 네.
0: We're gonna say goodbye together, everybody.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해 주시죠.
1: Kendall 사랑해.
0: Kendall, I love you, she just said. The archive of the show made by producer Kang Min-eun, writer A-John, and your DJ Yohan Lee. And today we were joined by the amazingly charming Sui of Candy Shop. Once again, an amazing musician. Make sure to go ahead, send your love and support.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아닙니다.
0: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공연도 잘하시길 바라고 네. 앞으로 나올 앨범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we'll see.

0: 자자자 이제는 더 빡세게 간다.
1: 난 백도 없이 직진 후라이드 양념 치킨 고민 고민하지 않지 우유 부단하지 않지 수고 같이 해서 모인 놈들이 또 세상 흔들

0: 바위와 주물주는 파도 소리는
1: 다시 볼 수 있을까 우리 둘
0: 일렁거리는 아지랑이 붙어 맑은 밤하늘 걱정하지 마 그 남은 따라와
1: 밤이 새도록

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t keep those feelings inside, then Namu Soup is here for you.
0: We'll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꾸덕꾸덕 100% understanding tune.
1: 꾸덕꾸덕 100% uplifting junior.
0: Welcome to Namu Soup.
2: Welcome, we have TNX's 대열의 진혁의 스튜디오. 인사해줘요.
0: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1: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0: 안녕하세요, 태현입니다.
1: Hi, Junhyuk. Yes.
2: Hi.
1: I'm Junhyuk.
2: 어, 두 분 오늘 음료사를 다른 데 갔다.
0: 음료사를?
2: 음료를 어, 사러 다른 데 갔어.
0: 맞아요, 맞아요.
2: 어, 그죠?
0: 준혁이 샀어요.
2: 샀어요. 오, 진짜요?
1: 네, SPC에 사줘가지고.
2: 오, that's so sweet. Okay, so normally they have different cups when they come into the studio. And I was like, did you guys go to a different place? Yeah. Apparently, Junhyuk bought Taeyeon coffee today.
0: Right.
2: Yeah. 맞아요. Okay. 아까 준혁 씨 손 누구 손인지 다 알고 있었네요. 네,
0: 다 알 거예요 아마.
3: 아니 어떻게 알지?
2: 어떻게 알지? 뭐 저희, 어떻게 알지?
0: 저희를 잘 알더라고요. 진짜 잘 알아요.
2: 그런 것 같아요.
0: 네.
2: 오케이. 태연 씨 머리가 엄청 길어진 것 같다고. 그쵸? 저도 그 느낌 되게 많이 받았어요.
0: 아, 머리 엄청 길어요 지금.
2: 그쵸?
0: 네.
2: 근데 스타일링을 좀 약간 좀 차분하게 하니까 오늘은 엄청 더, 길어 보여요.
0: 맞아요. 더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2: 네. 저는 오늘 태연 씨 머리를 보고, 이거는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있는 편이라서 그런데,
0: 네,
2: 원빈 씨가 처음 데뷔했을 때 그 원빈 씨가 드라마에 등장했을 때 그 머리가 있거든요.
0: 저 계란 맞습니다.
2: 그 아니 그 딱 그 그 그 장면 그 장면 같아요.
0: 아 그래요?
2: 네, 그 어, 느낌이 나요.
1: 이게 약간
0: 감사합니다.
1: 이, 아, 이게 몇 년 되었지? 옛날에 되게 유행했던
2: 맞아요 스타일이라고. 머리 스타일이에요. 머리 스타일이 맞아요. 근데 어차피 어 요즘은 또 레트로가 유행이라서
1: 그렇죠.
2: 어, 정말 트렌디한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So yeah, Taeyeon's hair seems longer. Even it, he said he didn't cut it or didn't do anything else except it's just styled really like tame today, but yeah, he does remind me of when Wonbin made his first major screen debut here in Korea, like back in the 90s, and like that that first scene that he comes out and he looks like so good looking. Taeyeon's kind of yeah, he's kind of that
0: appreciate it.
1: He looks like past back to the past.
2: Oh, back to the back to the past. 맞아요. Mm-hmm. So, we've got our 대문나무 soup for today, and the weather is getting quite hotter. Before we jump into
0: right.
2: it, 날씨가 너무 더워요.
0: 요새 yeah. 이제 밤에도 덥더라고요.
3: 맞아요.
0: 원래 밤에는 좀 바람 불면서
2: 그렇죠.
0: 그래도 괜찮았는데 어제 현수랑 12시쯤 이제 헬스장 갔거든요. 밤 12시.
2: 네.
0: 와 근데 원래 그때쯤이면 바람이 좀 부는데
3: 맞아요.
0: 아예 안 불더라고요. 너무 덥던데.
2: 진짜 문 열자마자 허 해요.
0: Yeah, 네, really. 놀라요 진짜.
2: 진짜 허. 뭐지? 숨 쉬기도 힘들고 진짜 열대야가 아 이 정도인가 싶어요.
1: 자외선이 되게 뜨거워요.
2: 맞아요.
0: 이렇게 아마 한 두 달간 계속 뜨거운
2: 그러니까요.
0: 일이 할 것
2: 같은데. 그러니까요. 인제 초복인데 네. 오 내일이구나 초복이.
1: 맞아요. 내일 맞아요, 내일이에요.
2: 복날에 뭐 좀 챙겨 드세요 두 분?
0: 치킨.
1: 치킨.
2: 치킨.
0: 저는 이제 신경 쓰진 않았는데 어릴 때 이제 할머니께서 항상 챙겨주시긴 하셨어요.
1: 저는 막 챙기진 않는데 제가 워낙 치킨을 많이 먹어서 솔직히 초복날에도 그냥
2: 그러니까 복날인지 신경 안 쓰고 그냥
0: 맞아요.
2: 먹는다.
0: 근데
2: 오케이.
1: 마침
2: 복날일 경우가 많다.
0: 내일 마침 제가 점심에 닭도리탕 먹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복날이네요.
2: Okay, so he was. 맛있다. So both of them are chicken people. When because tomorrow's supposed to be our first hottest day, and we were talking about how hot it was. He said, Taeyeon said that he was. He went to the to the gym last night at around 12 a.m. With Hyunsu, and it was super hot. I was like, yeah, like literally you walk out the door these days and it's just like you can't breathe because yeah. that's how hot it is. Tomorrow is our first hottest day of the summer. Officially, it's called Chobok. And I asked him if they have anything particular. He doesn't really like make a habit of making sure that he eats anything, but he tends to crave chicken. He was craving it anyway, so he's probably going to end up eating chicken, some type of chicken. His grandma used to always make him great foods for the hot days as well. Chunhyuk's the same. He loves chicken, and a lot of times it just so happens that he'll have chicken on a day that

0: It is. So for any of you who did not know, tomorrow is Chubuk. So make sure that you are keeping up with it as well. 복날입니다, 여러분.
1: 치키세요.
2: 딱 드세요.
0: 꼭 닭 아니더라도 몸보신 될 만한 거는 꼭 드셔요.
2: 네. 그렇죠.
0: 저도 맞아요. 옛날에 친구 중에 한 명이 꼭 챙기는 친구가 있었는데 전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유 그냥 더워 죽겠는데 그냥 집에나 있지 이랬었는데 좀 복날이 다가오면 좀 기운이 없긴 해요. 그래서 왜 우리 지혜로운 조상님들이 네. 또 이런 복날 좀 챙겨 드시고 좀 이렇게 또 날짜까지 지정을 그치. 해서 하셨는지
3: 이쯤 되면 이제 기운을 다 쓸게 한번 채워줘야 돼.
0: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So yeah, when I was younger, I used to not really feel it as well. But then as I'm getting older, I'm like, I kind of get why our ancestors used to do this. Because yeah, you kind of feel it around that era. Mm-hmm. So we need to get into our Taehyung Soup, and Taehyung and Jun, you're going to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e segment. So let's dive into it. Taehyung, take it away.
2: Yeah, part one, balance soup.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드실 때 밸런스 숲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 stories without healing song choices. Part 3,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3: 네,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해 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 wi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0: Okay.
3: Yeah.
0: 자, balance soup. Our balance soup. First story for today. 네. 태호 씨, please read it.
2: 밤 12시 넘는 건 기본이고 새벽에도 시도 때도 없이 릴스 공유나 웃긴 영상 링크 등을 자꾸 보내는 친구가 있어요. 너무 늦은 시간에 보내는 것도 그렇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친구가 보내주는 것들이 저는 하나도 안 웃기고 별로예요. 근데 제 성격이 싫은 소리를 못해서 여태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해야 친구의 릴스 공유 폭탄에서 해방될까요? What would you do if a friend kept sending you messages at all hours of the night? My friend does that. They send me reels or links to videos they think are funny. But we don't have the same sense of humor. I'm the type of person who hates uncomfortable situations. I don't know what to say or how to say it so that this friend stops.
3: 아, 이거 너무 공감된다.
0: 어? 죄송해요. 제가 그 친구인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근데, 아 릴스 많이 보내신다.
0: 근데 저는 반응이 와야 보내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만약에 다 보내진 않고요. 예를 들자면 저는 우리 PD님한테 뭔가를 보내고 싶어요. 네. 그럼 강아지 관련된 걸 보낼 거예요. 저희 둘 다 강아지를 키우니까
2: 네네, 그렇죠.
0: 그 외의 거는 PD님한테 안 보내요. 아무리 웃겨도 잘 안 보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의 성격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보내는 거지.
3: 아, 네, 그렇죠, 그렇죠.
0: 만약에 그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보내는데.
2: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그거 있어요. 반응을 해주지 말거나. 반응을 하지 말거나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 정도면 뭐 정리되지 않을까요?
0: 반응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2: 네네.
3: 저는 알람 꺼놓습니다. 그래서.
0: 저는 일단 알람 꺼놓은 건 기본이고.
3: 네, 알람 꺼놓고.
0: 저 네. SNS 알람 켜놓은 사람들 신기해요.
2: 그 계속 울리긴 하던데요.
0: 왜냐면 IG 같은 경우는 계속 울리니까 작은 것만 해도 울리니까. 네. 저는 너무 피곤해서 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도 꺼놓는 편이라.
2: 그러니까 제 동생 이제 가끔 이렇게 같이 있으면 울리는데 진짜 자주 울리거든요.
0: 그래요.
2: 그거 어떻게 계속 그 견디는지 신기해요.
0: 그러니까 이거를 안, 그러니까 슬쩍 보기도 하지만 그냥 계속 그게 잉잉 울리는 네, 거라든지 띵띵띵 네, 네. 울리는 것도 이게 한두 번이 웃기지. 너무 피곤하던데요? 난 그래서 알람 꺼요. 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2: 그렇죠. 이거 뭐 그냥 리액트가 없으면 사실 그분도 그만하지 않을까.
0: 그리고 저거 있어요. 릴스는 그 사람만 알람 안 울리게 할 수 있어요.
2: 그래요?
0: 네. DM으로
2: 그런 것도 있어요.
0: 개별 알람 안 울리는 게 있어요.
3: 한명한명 알람 끄는
0: 어,
3: 거예요?
0: 한 명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태현 씨한테 뭘 계속 보냈어요? 근데 네. 제가 너무 많이 보내서 저를 그냥 따로 꺼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떠요. 나중에 이제 DM을 보거나 했을 때는 뉴로 뜨긴 뜨는데 네네. 알림이 울리지 않고 옆에 이렇게 알람 표시가 이렇게 쨍 돼 있어요.
2: 그 카톡방으로 치면 그 카톡방 하나를
0: 아 하나를
2: 무음소거하는 거죠.
0: 그거랑 한 거랑 비슷해요. Yeah, so. For DMs, mm-hmm. you can individually turn off the notifications for certain people that send you DMs. So, yeah, just turn them off. If they don't get a reaction out of you, they're not going to send it.
3: I think so.
0: Yeah. Mm-hmm. 이거는 왜냐면 이건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우리 청취자분이
3: 착해서.
0: 좋아하는 줄 알고 보내는 걸 거예요.
3: 착해서 계속 반응해 주셔서.
0: 그럼 반응하지 마요.
2: 그러게 릴스를 보내는 의미가 뭘까?
0: 전 공감이에요.
3: 아 근데 맞아요. 저도 이해는 돼요. 공유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너무 무리성으로 보내면 이제 친구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약에 태현 씨가 네. 개인 계정이 있어서 근데 태현 씨가 이제 춤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관심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우연히 보다가 오 괜찮은 계정이 있는데 어 이거는 태현 씨가 좋아하겠다 그러면 그런 식인 거거든요.
2: 너무 좋죠.
0: 그러니까 약간 좀 공유 플러스 좀 공감.
3: 맞아,
0: 그러니까
3: 거죠.
0: 약간 웃긴 것도 이 정도의 농담은 이 친구는 보면 크크크 하겠다 싶어서 보내는 거라서 이 친구도 제가 봤을 때 그냥 반응해 주기 때문에 하고 있어서
3: 저희는 뭐 약간 인간 SNS들이라 그냥 약간 아니 저희끼리 맨날 연습실에 같이 있으면 막 서로 웃긴 걸 찾아오면 그렇게 서로 보여주려고 아주 어떻게든 웃기려고 그냥
0: 아 약간 그런 식으로
3: 아니, 약간 그런 느낌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니까 그냥 이제 저희가 단순히 그냥 진짜 말로 전하는 것 뿐이지 뭐 매개체가 다른 것 뿐이지 사실 비슷한 심리 아닐까
0: Yeah, okay. 같아. So yeah, he feels that we all agree that the friend wants to send them because they think that you'll enjoy this. So if you don't react to it, then they're not going to send it. And apparently all the members like to bring different things that they save and then they show each other and they try to out laugh each other each every day when they see each other in the studio. Yeah. Junhyuk, what's your story?
3: Okay.
2: 지금을 약간 즐기셔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또 어떨지 모르니까.
0: 어, 맞아요. 맞아요.
3: 1년 정도 만난 여친과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전 여친 SNS 들어가 보면 게시물 배경음악이 저랑 헤어진 후로 계속 슬픈 노래들이에요.
0: Okay, one month.
3: 사실 여친이 먼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진 건데 혹시 저한테 미련이 남은 걸까요?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 노래가 좋아서 해둔 걸까요? 저는 그녀가 다시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싶긴 하거든요. I dated my ex for a year and it's been about a month since we've split. I recently went onto her SNS and found out she has a sad breakup song as her background music. She's the one who broke up with me. So does this mean she misses me? Does she regret our breakup? Should I reach out to her? Do you think she'd take me back?
2: 이거는 일단 이 남성분이 미련이 일단 남으셨는데.
0: 자,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2: 네.
0: 아름님. 그냥 그 노래가 좋은 겁니다. 리노님, 보지 마세요.
2: 아 근데 이게
0: 와 우리 청취자분들 진짜 냉정하다.
2: 근데 이게 항상 여성분 저 사연만 오다가
0: 남자분이 들었어요.
2: 되게 약간 느낌 다르긴 하네요.
3: 새롭다.
0: 자 미나님 바꾸기 그냥 귀찮은 것 같은데요. 자 리노님 여자는 전 남친한테 미련 없는 거예요. Heslinda says don't overthink it.
2: 그렇다고 합니다.
3: 아 근데
0: 우리 여자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단칼로 얘기한 거 처음인 것 같은데요?
3: 너무 단칼이신 분들 많은 것 같긴 한데 아 뭐 혹시 모르죠? 미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니까.
0: Don't reach out. 아예 연락하지 마요. 아니요.
3: 아 근데 맞아요. 사실 저는 제외 반대파여서 제외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헤어지면 전 끝이라 생각해. 그래서 이별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것이고.
2: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분이 일단 미련이 좀 남았어요.
3: 아, 맞아요.
0: 아, 맞아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이별 당한 거잖아요.
3: 아 그렇죠.
0: 1년을 만났고 여자친구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고 근데 여자친구 지금 BGM이 슬픈 노래야.
3: 네, 슬픈이 BGM이 벌써 1년 막 이런 거.
2: 아니 일단 미련이 남을 거였으면 그때 잡았어야 해요.
0: 그렇죠.
2: 네.
3: 아 근데 저는 그건 있다 생각해요. 이게 헤어지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일단 헤어지자고 하고 아이고, 아우, 목이 메이네. 헤어지자고 하고 이제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딱 말해야 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아, 저 얘만 애가 없는 것 같고 막.
2: 그래서 신중하게 이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후회할 거면
3: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뭔가 그냥 제외 no, no 연락 you know what I'm saying?
0: 어, 아름님은 우리 청취자분한테 노래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래요.
3: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맞는 말이긴 해요. 예, 예.
2: 그렇다고 합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분. 사연 보내주신 분.
0: 아, 근데 진짜
2: 슬프지만.
0: 이렇게 단칼로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어.
2: 근데 원래 이게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잘 알고요. 그쵸, 그쵸. 남자의 마음은 남자가 잘 알기 때문에.
0: 네, 그거는 확실하긴 해요. 물론 많은 노래들도 나왔고 여자들이 이제 투덜댈 때는 연애를 하면서 헤어져를 좀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 있어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여자분들. 와, 진짜 그러면 안
2: 남자도
0: 되는데.
2: 남자도 있죠. 그러면 안 돼요.
0: 진짜 투덜투덜 된다고 헤어지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는 거는 안 돼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차라리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2: 그렇죠.
0: 어, 여자는 좀 남자분들이랑 다르게 우리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을 경우에는 거의 100이면 100, 한 만 번을 이미 생각을 해보고 얘기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헤어지자고 할 때는. 그러니까 그 투정 부리는 그 헤어지자가 아닌
2: 네.
0: 정말 아니야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하고
2: 마음을
0: 마음의 정리를 하고 여자들은 말을 했을 때는 어 정말 이게 옛날에 끝난 거고 여자는 아마 최대한 이거를 수습을 하고 이기 위해서 끌고 온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러니까 어쩌면 1년을 사귀고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되셨으면 한 반년 차쯤부터 여자분이
2: 정리를 하셨다.
0: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조금 더 이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기회도 줘보고 뭐 해보고 뭐 싸워보기도 하고 본인 딴에서는 해볼 거는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끝내자고 한 거였을 거예요. 오케이. Okay. So yeah. 아름님은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당해봐서요. 아니요. 좋아요. 이런 리액션 좋습니다. 좋습니다. So our listeners are apologizing for the reaction. Do not. But yeah, the if a girl says, and guys too, if they're the type of person who says, oh, let's break up by habit, then that's a problem. But for girls specifically, when we say we want to break up with somebody, there's probably a really big reason we said it first. And that means that we probably already had a lot of time to get ready for this particular period that we are going to be putting into the relationship. So I'm guessing that there was probably a build up to this and just the guy was oblivious about it. But 아름님 더 좋은 사람 있을 거예요.
2: 그럼요.
0: 그리고 지민코님도 맞아요. 그거는 끝난 거예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자 이게 만약에 입장이 바뀐 거였으면 maybe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2: 근데 남성분들도 신중하게 그렇게 헤어지는 경우 많죠.
0: 그래요?
2: 그럼요.
3: 다 있죠.
0: Okay. So guys do take a chance and try to, you know, think over it before they break up. But we'll see.
3: 저는 응원합니다. 파이팅.
2: 인정.
3: 아, 저 아니 뭐 진짜 그린 라이트 생각일 수도 있죠.
0: 아니에요. 일단은 그냥 노래 바꾸기 귀찮거나 아니면 그냥 노래 좋아서일 거예요. Don't give your hopes up.
3: 같이 단호박이 되죠.
0: 진짜 그냥 SNS가 요즘 좋으니까 예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SNS를 타시면서. Okay. We need to get into our official story.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2: 네.
0: 제가 미리 경고드릴게요.
2: 이거 진짜 말씀드려야 돼요. 이거는
0: 오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2: 아 근데 오히려 또 아니실 수도 있어요.
0: 아닐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2: 제가 일단 생각했을 때 저는 일단 굉장히 이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오늘.
3: 아 저는 이거 분노 게이지가 안 올라가는 사람이다. 저는 조금 살짝 약간 오케이.
0: 제 분노 게이지는
3: 네, 저는
0: 이미 여기
3: 이미 천장을 뚫어.
0: 저는 분노 게이지가.
2: 저는 이미 이거 읽을 때 와 라디오 나 조심해야겠다 하고 왔어요.
3: 아 저는 이거 가치관이랑 좀 다르다 생각해서 아무튼 뭐 예 그런 내용입니다.
0: 지금 미나님은 또요? 또, 네 맞아요. 또예요. 또예요. 우리 이거는... 지금 게이지가 또 올라갑니다 오늘.
2: 진짜.
0: 자 일단은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이제 분노 게이지 들어갈 거예요. So fam, you might get really upset later. So just a warning. in advance. Yeah. We have a TNX track before you guys get really upset. Perfect Danger is a song, and our official story is coming up next.
2: 진짜 위험하다.

0: ready.
1: Every day is K-pop.
2: Listen up.
3: Anytime and everywhere.
4: Arirang Radio.
3: Arirang Radio.
5: It's time for Anonymous Soup, and our question for today is, I think my girlfriend has an actual boyfriend disguised as a friend.
6: I don't know what to do. Am I having trust issues, or if there really is something wrong?
5: Uh-oh. Taeyeon, did you get in a fight with your girlfriend again?
6: That guy friend of hers. I get that they're close. I even understand it, but this is too much. They talk to each other every day. They meet up on the weekends to go eat, watch a movie, and even go on cafe tours. If I question it, my girlfriend says, all friends do this, but I'm not sure who her boyfriend is anymore. You're him.
7: You're too busy, and it gives her a chance to meet up with that friend more. But still, she shouldn't do something that makes you uncomfortable. But are you sure they are just friends? Do you have any other evidence?
6: Evidence? Oh, it was my girlfriend's birthday recently. He bought her a designer handbag. And she accepted the gift like it was no big deal. I confronted her saying, I don't think friends give each other such expensive gifts. And she said, he's nice to everyone, not just me.
5: No. I think there's something fishy. One person giving another that big of a present is odd. What's even more fishy is your girlfriend accepting it like it was nothing. I'd personally be very uncomfortable.
6: What's upsets me more is her guy friend knows her entire schedule and even the things that are going on with our relationship. When I voiced I was uncomfortable, my girlfriend kept saying I have trust issues.
7: Oh, Hyung, I hate to say this, but I think they are hiding a relationship behind being just friends. I think that guy friend is just waiting till he can swoop in and take your girlfriend.
5: I think I have to agree. This is wrong. You stated that you are comfortable, you are uncomfortable, and then your girlfriend is ignoring your feelings. I say even if it leads to you breaking up, you need to have a long talk with her.
6: I guess so.
7: God damn.
5: Okay, so, Taeyeon, explain. 다시 한번 설명해 줘봐요.
6: 네. 여자친구가 남사친구와 매일 연락하고 마치 데이트 같은 코스를 밟으며 비싼 명품 선물까지 덥석 받는 데다 저랑 둘 사이의 모든 비밀과 일정까지 남사친구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의심이 왜 그렇게 많냐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제가 그녀의 남친인지 남사친인지 진짜 남친인지 헷갈릴 지경이라 너무 괴롭습니다 라는 사연. Our listener's girlfriend has a guy friend that acts more like an actual romantic partner than our listener who is the boyfriend. Our listener has stated he's uncomfortable but the girlfriend is ignoring this and insists that our listener has trust issues.
5: 그러니까 이게 남사친, 여사친 이 관계도 문제지만 전 이 여자친구분이 계속 아니라고 우기는 그 자체가 내가 청취자분이 불편하대잖아요. 그럼 들어줘야지.
7: 자, 이 심리가 뭔지 정확히 한마디로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너도 좋아. 근데 나는 너만큼 남사친도 좋아라고 하는 거랑 지금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5: 오케이. So Junhyuk thinks that the girl saying I like you but I also like my guy friend as well and I can't give up both and so that's why she's doing it. Okay, we need 처방곡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저거 투표도 하니까. 자, 처방곡 뭐 갖고 왔어요?
6: 저는 블락비 선배님 했어 안 했어를 골라왔는데 이게 가사가요. 가사가 뭐냐면 내가 너 그렇게 하지 말랬지.
5: 네.
6: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네, 네. 이런 내용이에요.
5: 네네네. 네.
6: 가사를 보시면 이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5: Okay. 네. So he Taeyeon brought Block B's track of 했어 안 했어. Did you or did you not? And the lyrics are saying the reason why he chose this because it kind of paints out the exact story that's here. But it's more of like I told you not to. So like, didn't I tell you not to do that? And then the girlfriend keeps repeating it. So it's pretty much from the guy's perspective as well. Okay, Junhyuk, what song did you bring?
7: 아, 저는 원래 다른 곡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수위 조절을 못해서 그런지 제목 그 밴당에서 네, 새로운 곡을 하나 얼른 처방했는데 그냥 딱 읽고 딱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와 진짜 돌아버리겠다. 그래서 TNX의 아 진짜
5: 아 진짜 for real.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So he chose that. He said that he chose a track, but it was just a little too intense. So he was able to switch it for us for TNX's 아 진짜 for real.
6: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 I got massive. Huge massive.
7: 아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약간 남사친 여사친 네, 관련 내용이잖아요.
5: 오케이, okay. 어 맞아요. 이거 남자친구 여자친구 뭘 갖고 왔네 또?
7: 예, yeah, 그래서 갖고 왔어요? 또 준비를 했어요. Okay. 자, 내 애인 어디까지 허용 가능해? 여기 이제 1단계부터 저 무슨 살인 단계까지가 준비돼 있거든요.
5: 오케이, okay, 자 1단계 읽어줘봐요.
7: 오케이, okay, 1단계 대학 모임, 동창회 등 전체 모임에 내 애인이 가는 거.
5: 오케이, okay. 태연, you okay? Yeah. 준혁, you okay?
7: 오케이.
5: Okay. So the first level in this, what can, what you allow your significant other to participate with there are like guy friends or girlfriends there. The first one is any type of like alumni get together or like a big get together for friends. Okay, everybody's, yeah. everybody. 우리 청취자분들도 1단계 괜찮아요?
6: 함께 괜찮아요? 하시죠.
5: 1단계 괜찮아요? 자, 2단계.
7: 오케이, okay, 2단계는 이성 친구랑 단둘이 카페.
5: Okay, going to a cafe with that guy friend, girlfriend. Cafe, 태훈.
6: 저한테 말만 해주면 상관없습니다.
5: Okay, yeah. If they yeah. if they tell them, it's fine.
7: 저도 저한테 okay. 말만 해주면.
5: Okay, as long as we know, it's fine. 카페는 it's okay. So 카페 여러분은요, 카페는 괜찮아요? 2단계? 2단계? Okay, number three.
6: 나 정신 못 차리겠는데.
7: Okay, 3단계. 이성 친구랑 단둘이 영화. 근데 술 없는 만남.
6: 영화. 굳이.
5: 근데 와, 이게 그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건 괜찮아. 예, 제가 공포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만약에
6: 공포 영화요.
5: 네, 공포 영화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공포 영화를 안 좋아한다. 네네. 근데 내 애인은 너무 좋아해. 내 여사친이나 남사친이 좋아해 그거를.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걸로 좀 약간 취미가 둘이 비슷해. 근데 새로운 영화가 나와서 둘이 보러 가기로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괜찮은데 내가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신작이 네네, 나왔는데 네네, 우선순위가 내가 아닌
6: 아, 그거는...
5: 여사친 남사친일 경우에는 좀 화가 날 것 같아서
6: 그럼요.
5: 3단계는 조금
6: 애매하긴 해요.
5: 약간 애매해요.
6: 저도 근데 뭐 약간
5: 약간 케바케였을 것 같아서
6: 케이스따라 저도 오케이 하는 게 있어서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7: 전 안 돼요.
5: 오케이. 준혁은 벌써 다 아웃.
7: 장난. 단둘이 준혁. 단둘이 절대 안 되지. 아니 만약에 뭐 약간 3명, 4명. 야. 이렇게 다 같이 야, 그럼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진짜 친구들끼리 막 다 같이 보러 가는 거면 뭐 이렇게 막 남녀 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면 말만 해 주면 아 그냥 오케이 할 것 같은데 단둘이는 좀
5: 아, 왜냐면 일단 오히려 공포는 안 된대. 아, 네, 그래요? 네,
6: 공포는 안 돼요.
5: 아, 네, 그렇구나.
7: 일단은 영화관 어둡잖아요.
6: 그럴 거면 그리고 혼자 보러 가야지. 왜요? 아~
7: 네. 어둡고 팝콘 오케이, 먹다가 오케이, 오케이. 딱 손 터치 들어가면 이제
6: 팝콘을 왜요? 뭐 아무튼 예.
5: Okay, so for me and Taeyeon, like movies, it's like a case by case situation. Anything can go. Junyeo's already stopping there, but there's a lot of our listeners who say no to level 3 too. Okay, level 4. 4단계.
7: 아 이거부터는 사실 말이 안 된다 사실. 이성 친구랑 단둘이 술. 아 단둘이 술.
6: 이게 근데 이게 저도 이것도 케이스 딱 달라요.
5: 나도 케이스
7: by 케이스예요.
6: 완전 이제 술집 혹은 뭐 이자카야. 이렇게 그냥 그런 데 가서 둘이 마시는 거는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5: 아, 오히려 장소가 좀 그렇고
6: 네, 오히려 근데 뭐 편의점 뭐 사는 데가 비슷해서 근처에 잠깐 본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얘기만 해주면 사실 크게 괜찮을 것 같아요.
7: 저는
5: 그러니까 저도, 저는 말만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6: 저도 얘기만 해주면 상관없어요. 네.
7: 저도 케이스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오히려 약간 뭔가 밥을 먹는데 둘이 약간 막 진짜 술집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밥을 먹다가 뭐 예를 들어서 삼계탕집에서 밥을 먹어요. 먹는데
5: 소주 한잔 했다 뭐 이런 거
7: 근데 거기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아 이건 소주 한 병은 못 참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말만 해주면 아 나 삼계탕 먹는데 너무 맛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는 오빠랑 아니면 아는 남자친구랑 먹는데 아 소주 딱 몇 잔만 할게 딱 그 정도 선이면 괜찮아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아는 진짜 믿을만한 남사친
6: 왜 둘이 밥을 먹는데?
7: 너무 늦은 시간 아니면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일단 내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나 낮이나 밤 늦은 밤 전. 그럼 밤 제가 생각하는 리밋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5: okay, okay, okay. So pretty much everybody is like a case by case situation. Junhyuk's a little bit more specific when it comes to, you know, like there's a time frame that he feels if they go past that, that's a big no. But if it's like a natural thing, like they went to eat, but then like they ended up having a few drinks with, you know, the food or whatnot. Taeyeon says like if it's more not like actually like, you know, we're going to go to like a bar or something like that. It's more of like, you know, we're in the neighborhood. You know, you kind of just were meeting up like really casually and they just had something to say. Okay, 그럼 일단은 4단계까지는 통화.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은 이미 3, 4에서는 no 하긴 했지만 자, 5단계.
7: 이제 5단계. 사실 근데 5단계가 거의 6단계로 바로 넘어옵니다. 왜냐면 6단계가 이성 친구랑 단둘이 술 똑같은 거라서. 아, 대신에 이제 12시에는 집 가기로 약속함이라고 돼 있어서.
5: Oh, then that's fine.
7: 예, 6단계, 4단계는 okay. 똑같은 걸로 빼고 5단계. Okay. 이성 포함된 전체 모임에서의 1박 2일 여행.
0: 저는 괜찮아요.
5: 나.
7: 나. 저 안 돼요.
0: 진짜요?
7: 저 안 돼요.
5: 아,
7: 전 1박 2일 여행.
5: 어머니 방송이지? 아, no.
0: 아니, 저
5: 아, 잠깐만. 분노 게이지가 갑자기
0: 모임인데? 저,
5: 진짜, 아니야, 안 돼.
7: 아, 안 돼요.
5: 아, 1박 2일 안 돼요.
7: 이성 포함된 전체 모임 절대 안 돼요.
5: No.
7: 여행은 무슨 여행 하늘나라 여행 가고 싶어?
0: 이게 전체 그러니까 단체인데도
7: 아니 근데 단체여도 모르죠.
5: 어
0: 저는 괜찮아요.
5: 아니에요.
7: 저희도 아니 근데 그렇게 근데 약간 그거 있어요. 저희도 지구촌 단체긴 해요. 지구촌 단체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하고 하는 거지만.
5: 어 근데 많은 청취자분들은 또 오히려 이 다 같이는 괜찮지 않나? 지금 중간 중간에 있었던 것들은 안 괜찮았는데 오히려 이거는 괜찮으신 청취자분들이 있어요.
0: 그죠? 그 왜 그러냐면 단 둘은 그러니까 무슨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5: okay.
0: 성사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5: Okay.
0: 근데 단체는 그러니까 어쨌든 다 같이 하는 부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래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5: Okay, 네. so Taeyeon is saying that he understands why the listeners, a lot of them are saying that it's okay. It's because when it's just the two of you, there's reasons to be worried. But when it's a group of people, it shouldn't be something that would bother you. In the voting at the moment, as we're looking at more, 우리 잠깐 쳐요. Block B's 해서 안 했어 is getting 38%. 아 진짜 TNX is getting 62%.
7: Mm-hmm.
5: Okay, 자 또 뭐 있어요?
0: 나 우리 노래 좋습니다.
7: 자 이제 분노 단계입니다.
5: 아, 자 분노 단계.
7: 이성 친구랑 1박 2일 우정
0: 이런
7: 여행.
0: 게 안 돼요. 장난하나.
5: 아니야.
7: 아 어, 이거는 뭐
5: 이건 일단
7: 뭐.
5: 이걸 허락을 받는 것도 웃긴 거고.
0: 그러니까요.
5: 어 안 돼.
7: 미친 거죠.
5: 아니야. No, so the friend and the your significant other going on a one night two day trip now.
0: 장난하나.
7: 근데 이성 친구 단둘이랑은 안 했어요.
0: 그러니까 이게 그 단둘이란 얘기지.
5: 오케이. Okay. 뭐 있어요?
7: 네, 마지막이 살인 단계인데
5: 아 살인 아 진짜 살인 단계라고 써 있어요?
7: 네.
5: 어. Okay, we have a deadly level.
7: Yeah, deadly level. 전 애인과의 술자리. 근데 괄호치고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함. 이야. Yeah. 이건 뭐
0: 이별하시죠 그냥?
7: 아니 이건 뭐
0: 이건 안 되지.
7: 아 이건 뭐 그냥 이건 딱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5: 이거를 허락을 받겠다고 한 인간이 더
0: 그러니까
5: 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Wait, so that last one was that they were drinking with an ex?
7: Wow.
5: Asking permission in general is just is the lulu to start off with.
0: 무슨 생각인 거야?
5: 그러니까 무슨 생각인 거지?
7: 아 쉽지 않다.
0: 일단 저는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코멘트를 달지 않겠습니다.
5: 자 일단 우리 청취자분은 지금 남사친이 문제예요.
7: 그렇죠. 남사친.
5: 지금 남자친구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이 남자분이시고
0: 그렇죠, 그렇죠.
5: 여자친구분의 남사친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시고 네. 계시는데
0: 네네네 그렇죠.
7: 자 이 모든 게 굳이예요. 둘이 매일 연락하는 거 기본 이것도 너무 굳이고 주말마다 밥 먹고 영화 보고 이건 정말 더 굳이고 카페 투어 정말 더 굳이고
5: 그러니까 연락 같은 경우는 습관이라고 칩시다.
7: 그래요,
5: 그래
7: 그렇지.
5: 습관이고 만약에 남사친 쪽에서 먼저 계속 연락이 오고 그냥 여자친구분이 계속 답장을 한다고 쳤을 때
0: 네.
5: 그냥 습관이라고 칩시다. 그것까지는 솔직히 불편하다고 표현을 했었으면 여자친구분이 어느 정도 개선을 해주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 안 했다는 것도 일단은 여자친구분 경고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데이트스러운 코스들
0: 왜 그러니까요? 지금 주말마다래요.
5: 그러니까 주말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한 단계 더 돈을 모아서 명품을 산 게 아니라 그 남사친이 명품을 단독적으로 사줬대.
0: 아니 뭐 사실 선물이야.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선물은 어쨌든 받는 사람 입장에선 그러니까 그걸 뭐 서비스랑 그쵸. 똑같아요.
5: 그치, 아니, 근데
0: 식당 서비스도.
5: 어쨌든, 근데 남사친 자체가 뭐.
1: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싫을 것 같아요.
0: 아 당연히 나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친구 입장에선 다 싫어. 이 모든 게 다 싫어.
5: 싫죠.
0: 근데 굳이 그 중에 이해를 해보자면 선물까지는 그래 뭐 정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모든 정황들이 그냥 단순 정성이 아니라 연애를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1: 아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0: 나를 왜 만나?
1: 아니 그 무엇보다 이 여자분이 정말 너무 괘씸한 게 아니 일단은 뭐 오케이. 모든 걸 다 정말 만 번 양보해서 그냥 이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냥 스타일이라고 칩시다.
0: 헤어져요 그냥.
1: 근데 거기서 남자친구가 불편하다고 표현했잖아요.
0: 그러니까.
1: 근데 거기다 대고 왜 이렇게 쪼잔하게 만드냐 의심. 아 왜 이렇게 쪼잔하냐
0: 그러니까.
1: 의심이 많냐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0: oh my God, this is gaslighting.
1: That's not love.
5: 맞아요.
1: That's gaslighting.
5: 맞아요. Wow. Okay, so both of them are agreeing that the fact that right now, and I agree too, the girlfriend, there's a lot of red flags right now, and one of the biggest reasons is you made it very clear that you are uncomfortable, and she's like, why are you acting like this? Like, there's nothing going on. So there's a big problem there. You still have to continue to vote for the prescription tracks. So Taehyun's song is Block B's 했어안했어. Did you or did you not? And then we have TNX's 사진짜 a real.
1: Yeah.
5: For real. So you need to choose between these two tracks by voting. We have a Billy Acoustic track with the song of 네가 미치도록 사랑스러운 건지 You are irresistibly lovely and your results are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We have our Taehyung Soup today, and Taehyung's going to tell us what our listener is going through. Taehyung 씨, 우리 청취자분이 오늘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요약 좀 해주세요.
5: 네, 정말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청취자분의 여자친구분께서 바람을 피우고 계십니다.
4: 아예 그냥 발음으로 몰아붙이는구나.
6: 오늘 약간 최초인 것 같아요.
4: 그냥 우리 다 거의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은.
6: 아니 약간 이제 그걸 원래 보통 사연을 보면 저희가 이제 아무리 막 의견이 갈리고 해도 어쨌든 뭔가 아 이래서 이랬을 수도 있고 저래서 저랬을 수도 있다 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이제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사연은 사실 저희 다 만장일치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헤어지세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자친구 이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알아서 자멸하시고, 남자친구분이 솔직히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4: Okay, so yeah, there's a boyfriend who's our listener, and then the guy friend who's acting like another boyfriend. And Taehyung says like, yeah, she's just cheating.
6: Yeah, she's cheating.
4: Jin-hyuk agrees with it. Normally, like just for argument's sake, you know, the members try to think of different aspects of the story, but nah, everybody agrees today that even the listeners are just like, nah, she's pretty much just cheating.
5: 처음으로 남자분 사연이 온 것 같아요, 제 기억에.
6: 맞아, 맞아.
5: 그래서 와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사연을 읽는데.
6: Oh my god.
4: 좀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So yeah, 네. he says he was super excited to see a guy's story come in for the first time, and it's just like it's such a sad story that he's really upset about it. Okay, so we do need to find out if TNX's track did take the win for today or not. So we're gonna do the countdown to the to find out the results. So 10, 9, 8, 7, 6, 5, 4, 3, 2, 1.
6: Boom, boom, boom, boom.
4: We do have a lot of things listening to the show. TNX, 아 진짜 for real is gonna be the track that we listen to today.
5: Yeah. Wow. 제가 추천한 노래도 있는데 꼭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6: 노래 좋은 거 봐.
5: 화가 너무 나네요.
6: 했어 안 했어?
4: 진짜.
6: 내가 바람 피지 말라 했어 안 했어?
5: 이런 내용이에요. 딱 이런 내용.
4: 그런 내용이에요.
5: 딱 이런 내용이에요.
4: Okay, so yeah, Black Beast track is also really good too. So he does want you to, he recommends you listen to it later on as well. But of course, listening to a TNX track as our last track is going to be a great track as well. But this is our listener story, so I think we should really give him some advice. 오늘은 그래도 진짜 우리 사연 분이 보내주신 거니까 두 분은 헤어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5: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권해드리는 게 아무 미련 없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6: 정신 차리셔야 돼요.
5: 네, 사연자분 이제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힘드시면 찾아오십시오, 피네이션으로.
6: 가스라이팅 당하고
4: 계신. Okay, so yeah, both of the members agreed that you're definitely being taken advantage of in this situation. And so for your mental health and for your better relationships, they feel that you should probably end this relationship. Now, I have I mean, to a certain extent, certain red flags I think can be overlooked, but in this situation, I have to say that even from a girl's perspective, no. This is not.
6: 이 얘기만큼은 꼭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꼭 듣고.
4: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팔로우업이 꼭 필요하겠다. 근데 진짜 제가 같은 여자여도 이건 진짜 아니에요.
6: 진짜 너무.
4: 진짜 아니에요.
6: 진짜 너무 이기적이라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4: 이거는 아니에요. 진짜 그냥 그 남사친과 여자친구분이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5: 어지럽다.
4: I wish the best of them to them, and then you can find a better girlfriend.
6: Yeah.
4: We do have to sign off for today. I hope these two stay cool.
5: Yeah.
4: 더위 조심하시고요.
6: Oh, yeah.
4: TNX's track, 아 진짜 for real, is going to be our last track for today. We will see you next week. Peace.
6: Peace.
5: Bye bye.
6: Bye bye.
5: See you next week.
6: Fighting.